0: 7월 17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이정선의 산사람 함께 들었습니다. 보너스 같은 휴일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 평소보다 좀 뜨뜻하게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부터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 보니까요. 이번 연휴 동안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던데 댁에 계시던 뭐 아니면 놀러 가시든 기분 좋은 여유를 가득 채우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손혜정님께서요. 요즘 마음이 심란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지금 가만히 누워서 러브레터랑 함께해요. 노래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손혜정님 오늘 같은 날 아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러브레터 2시간 함께 해주시는 것도 네 너무 좋은 거죠. 마음 편하게 누워 계세요 그냥. 아셨죠? 좋은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아시는 노래 나오면 따라 부르고 좋아요 그러면. 244님께서는요. 오늘 큰딸이랑 미용실 데이트하러 갑니다.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네요. 머리 이쁘게 하고 오겠습니다 하셨어요. 오. 머리 이쁘게 하세요. 두 분에게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휴일을 맞아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모두 50분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휴일이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어떤 일 하시는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모처럼 휴일 맞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어디로 누구와 함께 가시는지 보내주셔도 돼요. 방송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자랑하고 싶은 소식, 축하받고 싶은 이야기, 저절로 웃음나는 이야기, 거꾸로 답답한 이야기까지 어떤 사연이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그냥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신청해 주셔도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시원한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김신혜의 사랑의 이야기 함께 들었는데요. 0893님 신청해 주셨죠?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4202님께서요. 현미님, 여기는 마산입니다.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네요. 회사 일이 바빠서 저는 오늘도 출근했어요. 일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겠지요. 오늘도 열심히 하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도 연휴 잘 보내세요. 그렇군요. 지금 일터에서 출근하셔서 아침 일찍 러브레터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그래요. 남들 다 쉴 때 이렇게 도로도 한산하고 그런데 출근하려면 좀 그렇죠. 뭔가 근데 한편으론 뭔가 또 뿌듯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네. 좋아요. 화이팅. 오늘 아이스커피 드리는 날인데 시원하게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아요. 습도도 높고 날씨도 덥고

마산항 갑자기 생각나네요.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팅이에요. 4207님

걱정하십니다. 그럼요. 현미님이 축하해 주세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정말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잘 드시고 잘 움직이시고 제 축하도 꼭 전해 주세요. 4207님, 4207님이 막내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6974님께서는요, 우리 집사람은 간병인 일을 하는데 휴일이 없는 일입니다. 오? 오늘도 66세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는 문순옥 여사 존경하고 러브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저는 남편 유상한입니다. 문순옥님 들으셨어요? 네, 남편분 유상한님이 사랑한답니다. 두 분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직접 잘 주고받으시는 거죠? 좋아요. 66세면은 문순옥님, 네, 뭐 얼마든지 예, 일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멋져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정기훈님 신청곡 주셨어요. 임주리의 정말 좋겠네. 오, 네. 이정희님, 1342님, 김혜연의 유일한 사람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Love Letter 함께하고 계십니다. 4825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평양냉면 전문점 류경면옥 운영 중입니다. 주방에서 냉면을 뽑느라 땀 흘리는 주방 식구들과 늘 아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방송 들으며 화이팅 하자고 외쳐봅니다요.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장사 준비하시는 4825님, 특히 주방에서 아유 이제 오늘 또 음식 재료들 준비하고 계실 식구들 화이팅 한번 외쳐보시죠. 류경면옥 화이팅! 4825님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7016님께서는요. 여기는 대관령입니다. 내일부터 비 예보가 있어서 소들이 먹을 건초를 랩으로 감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트랙터가 오래돼서 에어컨이 시원찮아서 벌써 덥네요. 흐흐. 대관령. 아, 목장이시군요. 소들이랑 함께 하는 대관령도 덥죠. 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은 많이 더울 텐데 비 대비해서 소들 관리하고 계신 7016님.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니 왜 에어컨이 고장이 났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3717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 씨. 저는 밤 12시부터 물류 배송 시작해서 하루 500km를 넘게 운행하는 70세 애청자입니다. 딱 지금이 졸음이 쏟아질 때입니다. 때쯤입니다. 카페인으로 저를 깨워주십시오.

네. 아니 시간대도 그렇고 오호 엄청 조금 네. 이 작업 그 강도가 센데요. 밤 12시부터 그럼 여태 잠 안 주무시고 지금 여태 일터에 계신 거예요? 오라버니 그러면 졸음을 쫓아낼 카페인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언제까지 일하시는지요? 얼른 마무리 잘 하시고 좀 쉬셔야죠. 화이팅. 8653님께서는 장은숙의 두 손을 잡아요 신청곡 주셨고요. 이석주님, 조미영님, 0248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조항조의 정령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을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재경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재정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아들과 며느리 집에 가고 있어요. 아들이 결혼한 것은 약 1년 반쯤 되었는데요. 아들은 29, 며느리는 25인데 둘이서 맞벌이 하느라 바빠요. 며느리는 네일샵에 나가서 일하고 아들은 친한 선배와 함께 주류 배송일을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일하다 보니 먹는 것이 부실해서 제가 이것저것 반찬들을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가져다 주고 있어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아들네 집에 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말해요. 아니,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 집에 오는 거 싫어하던데? 그냥 반찬

집으로 가시러 오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우리 며느리는 내가 집에 간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싫은 티를 팍팍 대더라고. 하지만 친구 얘기와 다르게 우리 며느리는 제가 집에 오는 것을 아주아주 좋아해요. 아예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애들 출근한 다음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현관 문을 여는 순간 집안 꼴이 아주 가관이랍니다. 훌렁훌렁 벗어놓은 옷이 여기저기 뱀 허물처럼 널려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설거지 안에서 쌓여있는 그릇들도 있고 냉장고 열어보면 먹다 남은 음식들 그냥 놔둬서 말라 비틀어진 것도 많고요. 여기저기 며느리 긴 머리카락들이 바닥에 보이고 아무튼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절로 한숨이 납니다. 다른 집 며느리 같으면 시어머니가 온다고 하면 미리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을 텐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법이 없고요. 제가 부담못해 청소하고 설거지 다 해놓고 냉장고에 반찬까지 정리해놓으면 오후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한테 너무 해맑게 말해요. 어머니, 그냥 드시면 제가 나중에 다 치울 텐데 정리하느라 힘드셨죠? 근데 어머니 덕분에 집이 완전히 맨질맨질 반짝거려요. 저도 어머니처럼 깔끔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어머니 진짜 존경해요. 완전 짱이에요. 너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에게 엄지 척을 하고 손가락 하트를 날리는 며느리를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려요. 그래서 아까까지 혼자 청소하면서 따끔하게 한 소리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생각도 사라지고요. 그냥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철없는 막내딸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게 되네요. 어제도 며느리가 맛있는 거 만들어준다고 해서 뭘 해주려나 두고 봤는데요. 결국 한 시간을 부엌에서 뚝딱거리더니 카레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카레에 생크림을 넣었거든요. 어떠세요? 그냥 카레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죠? 솔직히 카레 맛이 다 거기서 거기였지만 저는 맛있다고 말해주며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집에 왔네요. 아직은 살림과는 거리가 먼 우리 며느리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인 저를 잘 따르고 애교 많고 귀엽기만 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은가은의 만 내 딸이었습니다. 5776님께서요. 며느님 참 귀엽네요. 우리 집 며느리 과예요. 오, 저도 며느리가 자꾸 오라고 하는데 서울이라 자주 못 간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그 집 며느리도 아주 귀엽겠는데요. 이 진학님께서는 제가 들어보니 우리 며느리가 애는 착해요. 크크크크. 이걸로 그냥 퉁치는 사연 같습니다. 크크. 아, 그래요? 애는 착해요. 이소형님께서는요. 아이고, 경상도 말로 여시, 여시네요. 크크. 근데 곰보다 차라리 여우가 낫다잖아요. 사연자님도 참 너그러우신 시어머님이십니다. 엄지척입니다. 안희로님께서는 잔소리를 안 하시니 출입 가능하신 거예요. 흐흐. 잔소리 시작되면 출입 금지될지 모릅니다. 크크. 아니, 엄청 많은 그 경험담인가요? 아니면 네. 이신영님께서는요. 고부지간 사이가 참 좋네요. 애정이 넘치는 고부지간 본받겠습니다. 그래요. 권기현님께서는 카레에 생크림 넣는 며느리 사연 들으니 딱 우리 와이프네요. 시어머니인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와이프가 어찌나 살갑게 애교를 부리는지 우리 어머니께서 딸보다 낫다고 하세요. 오, 오, 아이, 지혜로운 그 며느리가 많아요. 맞아요. 1350님께서는요. 싸가지 없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며느리보다 훨훨 낫습니다. 아, 미운 정도 정이라고 서로 부족한 거 채우다 보면 좋은 날 올 겁니다. 화이팅! 아, 네. 근데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님 며느리, 네, 김재정님 며느리, 25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기죠, 애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 너무 귀엽네요. 애들이 결혼을 했네요. 정말 아주아주 귀엽습니다, 며느님. 저렇게 애교 많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잘 따르면 아휴, 좀 따끔하게 말하고 싶다가도 마음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죠. 이제 25. 아, 자, 막내딸이라 생각하면 아직도 어린 나이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5. 아이고, 하나씩 둘씩 살림하는 법 가르쳐주면 아드님과 함께 둘이서 점점 잘할 겁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하다 보면 하게 돼요. 안 가르쳐도 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김재정님에게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4136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고1 딸내미와 애견 초코를 내리고 속초에 가는 중인데 가는 길에

차들이 어마무시하네요. 오, 새삼 사람들이 다들 속초로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길 현미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러블레터 가족들 중에서도 여행 길에 지금 계신 분들 많죠? 4136님 속초 좋죠. 바다도 보고 산도 있고 잘 다녀오세요. 저는 놀러 갈 때 그 차 막히는 것도 물론 너무 막히면 짜증 많이 나지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놀러 가는 길은. 네, 러브레터 친구 삼아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부럽습니다.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 속초로 간다는 사람 많이 도착한다고. 오,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분들 속초에서 모임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조일레님,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노래 청해 주셨어요. 바다 노래예요. 한 곡 더 유경숙님의 신청곡은 한마음의 갯바위인데 저 노래 신청곡 두 곡 들으면서 바다 그려보겠습니다. 같이 들어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6348님께서요. 주현미님, 여기 속초예요. 오호, 정말 속초에 계신 분들 많은데요. 딸이랑 속초의 한 호텔로 프리마켓 하러 가는 중입니다. 딸은 현대미술을 전공했고 금은세공 자격증까지 따서 은제품에 주얼리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등 딸아이가 만든 제품들로 어제도 프리마켓에 참여했지만 무더위 탓인지 관심을 못 받았는데요. 오늘은 빨간 날이라 혹시 하는 기대감이 있답니다. 우리 딸이 용접까지 직접 다 해서 만든 은제품들. 오늘은 잘 어울리는 주인을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속초에, 따님, 작품들 함께, 판매하시러 같이 가주신 거예요. 6348님, 네. 오늘 휴일이라서 이제 속초에 지금 러브레터 가족분들 많이 갔거든요. 예, 프리마켓에 가서, 그 은제품들, 작품들이겠네요. 직접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어울리는 것들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요. 네, 파이팅! 시원한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으로 변지훈의 사랑은 무죄다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고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오겠고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내리겠고 밤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야행성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지방방향 정체 꾸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로 오산에서 남사까지 막히고요. 북천안에서 천안휴게소까지 한 번에 23km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까지 막히고요. 강촌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총 55km 막히는데 경기권에서는 덕평휴게소에서 여주 분기점까지가 한 번에 가장 많이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 박완규의 먼 훗날이었습니다. 오현주님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4035님 사연입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휴 및 비예보 관계로 손님이 뜸하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함께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감사드려요. 4035님 근데 연휴 네 그래요. 화이팅.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4301님께서는요. 화물차 기사인데요. 동두천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오 논산에 8시쯤 도착해서 하차하고 공주에서 물건 상차해서 다시 파주로 가는 중입니다. 아니 벌써 몇 군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곳 공주 논산은 비가 엄청 많이 내려오니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아 비가 엄청 내리고 있답니다. 혹시 여행 계획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라고 4301님 이렇게 일하시면서 또 우리 러브레터 가족분들 당부 이렇게 안전 당부도 해주신 4301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랬는데 파주 지금 가시는 길 역시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오늘도 열심히신 4301님 화이팅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요. 오늘 휴일을 맞아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 요즘 즐겨 부르는 애창곡들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휴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사연 보내주시면 방송에 소개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시원한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니까 계속 보내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

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정성수 시인의 등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아 못할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을 보여주는 일이다. 처음 외길에서 만났을 때 한순간에 필이 꽂혀 등이 등 뒤에서 수줍게 어깨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헤어질 때는 등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묵하면서 마주보며 멀어져 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돌아서서 가는 그대의 등을 바라보는 일이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수만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정성수 시인의 등 함께 했는데요. 억지로 꾸미려고 해도 꾸며지지 않는 게 바로 등이고 우리의 뒷모습이죠. 애정이 식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등 돌리고 자는 모습이 야속하고요. 항상 큰소리 땅땅 치던 사람이지만 구부정해진 등이 짠하고 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힘들수록 서로에게 등 돌리지 않고 둘이 손잡고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것? 어쩜 이게 진짜 부부의 정이고 의리겠죠? 의리.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6429님께서요.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아, 네. 처음 문자 보냅니다. 아들 두 녀석이 군에 갑니다. 건우는 8월 3일, 진우는 8월 4일 입대입니다. 건우, 진우야. 군대 잘 갔다 와. 그리고 항상 가족들 위하는 여보 사랑해. 아이고, 아 이런 일이 있군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루 상간에 군에 입대하는 거예요? 건우 진우 식 네, 아드님 두 아드님이 그 심정이 지금 어떨지 제가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데 그렇군요. 아마 두 아드님 군 복무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군에 보내는 우리 아들들 군에 보내는 부모 마음 다 참 헤아려지죠. 6429님 네 시내버스 운행하신다 그랬는데 오늘도 일터인가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3790님께서는요, 주현미 씨, 여기는 울진입니다. 철탑 공사하는 굴삭기 기사입니다. 오, 산 꼭대기에서 작업하느라 힘이 들지만 일이 있다는 게 마음에 여유를 주네요. 좋은 노래가 친구입니다. 해주셨어요. 산 꼭대기에서 오 철탑 공사 지금 오늘도 현장에 계신 거예요? 3790님 그쪽은 비가 아직 안 내리고 있고요. 그래요. 울진 참 좋은데 일하시고 계시다 그랬는데 3790님 화이팅입니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좋은 노래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1342님께서 템페스트의 파도 청해 주셨어요. 신영숙님 바니걸스의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리고 조성호님

한경의 파도였나요? 청해 주셨고 송재민님 1994님께서는 임재범의 너를 위해 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2175님께서요. 주현미님 궁금한 게 있어요. 둘이 선풍기 앞에 있으면 선풍기를 정지 상태에 두고 트나요? 아니면 회전에 두고 트나요? 남편이랑 둘이 있을 때 저는 정지에 두는데 남편은 회전시키는 게 더 시원하다고 옥신각신합니다. 남편은 혼자서 선풍기 틀 때도 늘 회전으로 합니다. 둘이 있으면

추위 갖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다 결국 에어컨을 틉니다. 우리 부부만 이러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참 그냥 아니 두 분이서 사이가 좋은가 봐요. 이거 어떻게 얘기 잠깐만 우리 러블레터 가족분들은 어떻게 들어요? 이건 취향인가요? 근데 이게 저 또 이러면 또 심각해지죠. 물어보고 또 궁금해한다니까. 이게 공기 순환에 있어서는 회전이 좋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람을 오래 맞고 있으면 이렇게 시원함이 좀 피부에 그 바람 계속 맞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회전 쪽입니다. 2175님. 에이, 괜히 사연 보냈네. 괜히 물어봤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유, 싸우지 말고 그냥 에어컨 트세요. 아이스 커피 두 잔 드릴게요. 남편분과 선풍기 앞에서 다정하게 함께 드셔보세요. 에이구, 참. 9221님께서는요. 러브레터와 주현미님을 너무 좋아하는 저의 올케 이주은 여사와 그녀의 남편이자 저의 오빠인 유경종 씨와 셋이서 정처 없이 남해안 여행 중입니다. 오, 커피는 안 주셔도 좋지만 이 사연은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 중인 올케 언니 이주은 여사를 아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주은님 셋이서 세 분이서 여행 중이신데 운전을 이주은님이 하고 계신가 봐요. 러브레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러브레터를 진행하는 DJ 주현미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지금 남해안 어디쯤에 계시는지 그쪽은 비가 안 내리는지 여행 행복한 시간 많이 즐기세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선물은 드려야죠. 8022님께서는요. 부인이 시켜서 깻잎에 양념 바르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맛있게 잘 발라야겠어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분이 시키면 이런 거 잘하시는 거예요. 오, 8022님 한 장 한 장 깻잎 네 켜켜이 양념장 올리면서 수행도 한답니다. 네 맛있게 양념 발라서 맛있게 드세요. 깻잎 맛있는데 진짜 아 좋아하는데 저도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아예 할일 없는 건 아니죠. 그냥 제가 깻잎 한 장 한 장에다가 이렇게 양념 바르는 그 모습이 그려져서 왠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제가 웃었습니다. 2195님께서는요 고무장갑 잠깐 벗고 문자 보냅니다. 생선 진열하며 매일 아침 듣습니다. 오늘도 잘 팔아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다가 특히 고무장갑을 끼고 착용하고 일하시다가 이거 문자 제가 보내달라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부담 예, 좀 되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고무장갑 벗고 또 요런 거 요즘 일하시다가 벗을 때는 땀이 차서 뻑뻑하고 이럴 텐데 이런 예, 동작을 다 해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2195님 오늘도 생선 네, 싱싱한 생선 많이 파세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1402님 이혜리의 자갈치 아줌매 네, 신청곡 주셨고요. 이상렬님께서는 홍진은의 흥아리랑 청해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77년 소녀와 가로등이라는 노래로 혜성처럼 등장한 가수 진미령 씨는 귀여운 외모와 독특한 이름 그리고 맑고 애틋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순식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소녀와 가로등은 천재 가수 장덕 씨가 14살 때 만든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로 신인 가수 진미령 씨는 1977년 MBC 서울국제가요제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가요제의 규정에는 작곡가가 직접 지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당시 16살이었던 장덕 씨가 베레모를 쓰고 지휘하는 귀여운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소녀와 가로등은 가요제에서 입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장덕 씨는 다음 해에 오빠인 장현 씨와 함께 현이와 덕이를 결성해서 소녀와 가로등을 직접 불렀고요. 진미령 씨는 말해줘요라는 곡을 비롯해서 사랑을 느낄 때 하얀 민들레 등등 고운 노래들을 부르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소녀와 가로등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진미령 씨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진미령 씨의 데뷔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진미령 씨는 1975년 그룹 영사운드에 참여했다가 바로 솔로로 독립하면서 1976년에 장욱조 씨와 스플릿 앨범을 발표하면서 데뷔했고요. 이 앨범에서 진미령 씨가 노래한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잊지는 못할 거야 입니다. 이 노래는 장욱조 씨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1976년에 진미령 씨가 발표했지만 이 앨범이 별 관심을 못 받으면서 그냥 묻혀버렸는데요. 1978년 가수 정윤선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크게 히트했고요. 그래서 잊지는 못할 거야의 원곡 가수가 정윤선 씨라고 아는 경우가 많지만 그보다 2년 전 진미령 씨가 먼저 발표했던 데뷔곡이었습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도 여전히 좋은 노래들로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주현미의 러브레터. 1015님 사연입니다. 팔을 다쳐 반 깁스한 아내와 제주 5일장을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살짝 더워도 빙떡 도넛에 호박잎 사고요. 장사하시는 분들마다 아내 팔 걱정을 해주시네요. 마음 넉넉하신 분들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요. 얼른 나으시길요. 이 더운데 깁스하고 계신 아내분 고생하시네요. 네. 1015님 5일장. 아유 참. 좋아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제주 오늘은 날씨 좋은가 봐요. 그렇군요. 7월 17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배아현의 배띄워라입니다. 오늘 특별 선물 아이스커피 받으시는 50분의 명단은요. 잠시 후에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마음 넉넉한 휴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정체가 가장 긴 시간대입니다. 지금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 많이 막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에서 서종까지 막히고요. 강촌부터 춘천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 동홍천에서 내촌까지도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가는 길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또 덕평에서 여주까지 밀립니다. 문막에서 새마을 구간 한 번에 20km 이상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 통과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동작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동호대교부터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아침 하실래요?
1: 우리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 해마다 여름

0: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허웅님이 주셨습니다. 캠핑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루 갔다 오는데 아내가 손톱깎이에 면봉까지 이삿짐을 싸네요. 아유 답답하다 정말. 자, 이 더위에 발이 많이 짐 싸가지고 같이 가주는 게 어딥니까? 이를 꽉 물고 가족의 평화 지키시고요. 연휴 맞아서 놀러가는 분들, 차 안에서 듣는 분들, 서로 간에 딥한 얘기는 삼가하고 즐겁게 인기 연예인, 초특급 하이퍼 인기 연예인 박명수 얘기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뉴진스님이 아니고요. 뉴진스의 노래입니다. 예.

박명수의 라디오쇼 뉴진스의 예, 하우스윗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예, 좀 덥네. 그죠? 덥고 예, 해도 쨍쨍 아, 지금 여의도를 기준으로 좀 해가 쨍쨍 나왔는데 비가 저 전국적으로 좀 오는 곳은 오는 것 같아요. 예. 자, 명수홍 머리 하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라이언 필립 같아. 예, 머리가 숱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파마를 좀 했습니다. 오지간 파마 하겠습니까? 이게 예, 파마를 하는 이유는 그 어떤 멋져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예, 숱이 없어가지고 너무 머리가 죽어서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아무리 뭐 머리를 심고 예, 이거 저거 다 해봐도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집니다. 예,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헤어스타일 좋다고 김장환님도 주셨고 예, 저는 쉬어요. 명수 오라버니 출근한 거 보니까 기분 좋아요. 왜? 자기는 쉬고 난 일하니까 좋아요? 예, 예. 오늘 또 제주도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도 갑니다. 차은옥님, 쥐팍, 대박, 생방이네. 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얼굴 보니까 한번 보세요. 힘이 나네요. 라고. 열공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저 써먹고 성공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온 가족 다 쉬는데 혼자 출근하니 왜 이리 배 아픈지 일하기 싫어 죽겠습니다. 라고. 김상영 씨, 아, 김서전이, 김상영 씨. 일하고 싶은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냥 저 계곡이나 이런 수영장 여의도 여기 저기 여의도 가면 여기 수영장 있거든요. 저 뒤에 거기 가서 그냥 물 담그고 누워 있고 싶지 누가 여기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 바로 남이 한다. 내가 비운 자리 티 절대 안 난다. 이 말씀을 꼭 좀 새겨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검색앤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미친 아이, 부인 정미녀, 남편 전미남, 예, 전민기 씨와 함께 각종 키워드 차트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민기 전민기. 자,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골든벨 소리거든요. 예, 청취율 조사 기간에만 합니다. 12,000번째로 저희가 퀴즈를 내드리는데 정답을 맞춘 분에게 레지던스 숙박권 드리고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10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변함없이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야구 선수죠. 오타니 쇼헤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자, 이 코너 들으면서 꿈꾸시길 바랍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 금요일에는 검색앤차트. 자,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대전 대표 금수저 대금, 예, 전민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0: 아, 이번 주에 이제 남의 집 귀한 가족에서 천평, 네. 천평 규모의 대전 본가를 공개했다고 네. 기사가 많이 났는데
1: 네.
0: 주변에서 저 의외라고 얘기들 많이 안 하던가요?
1: 뭐 의외는 모르겠고 이게 어찌 보면 박명수 형님이 쏘아올린 공이거든요.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0: 예.
1: 그거 말씀하셔가지고
0: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1: 아니 뭐 형네 집 마당 보고서 안 놀라갖고 뭐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셔가지고 아, 예, 맞아, 그게 맞아, 기사화되고 맞아. 쇼츠가 막 700만 800만 터지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그걸
0: 민기야 예. 누가 만들어줬니?
1: 박명수
0: 700만 800만 누가 만들어줬어?
1: 박명수
0: 그렇게 하는 게 낫니 안 하는 게 낫니?
1: 하는 게 낫죠.
0: 응?
1: 근데 진짜 부자는 아닌데 이제 또
0: 아니 예. 일단 부자의 개념이 이제
1: 제 말을 안 믿으니까
0: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부자도 있고 네. 실제로 돈이 많을 수도 있는데
1: 네.
0: 상식적으로
1: 네.
0: 집이 천평이면 아무리 시골 외딴이라도
1: 아니 집이 천평이 아니라
0: 그러니까 대지랑 다 해서
1: 네,
0: 그게
1: 네.
0: 천평이잖아요. 그러면 부자잖아요. 부자. 아 물론 뭐 그 비싸고 적게를 떠나서 부자잖아요.
1: 거기
0: 수도권은 아니지만. 아 부자잖아.
1: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다 예. 팔아서
0: 예.
1: 서울 오면
0: 예.
1: 아파트 한 채를 못 살 거예요.
0: 알았어.
1: 아 그걸 또 왜 그거를 그 소리는 왜 넣는 거야?
0: 자 집이 천평입니다. 예.
1: 아 참 이것도 자,
0: 그리고 이제 그거는 예. 부모님이 대대로 살아오신 곳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예, 예. 그거는 뭐 팔거나 사고 그런 집이 아니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집이 이제 그 집이었잖아요. 예.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네 그걸 예. 아마 높게 쳐주면 팔으실 걸요. 아, 그렇지 않을까?
0: 아버지 명의죠?
1: 네.
0: 알겠습니다. 그것만, 네.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지금. 민기 씨가. 알겠습니다. 뭐, 웃자고 한 얘기였고,
1: 네.
0: 또 많은 분들 넓게 웃으면서 받아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빅보드 첫째부터 한번 만나볼 텐데요.
1: 자, 이번 주 수요일이 네. 그 복날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었습니다.
0: 예, 예.
1: 그 복날은 한자 엎드릴 복자를 쓰는데, 왜냐?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지쳐서 엎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만큼 무더운 여름에 한가운데 들어섰다는 거고, 그래서 더위에 지친 몸을 잘 챙기기 위해서 준비한 차트입니다. 삼복 더위 스타트 이색 보양식 베스트 5. 어떻게 좀 이색 보양식 같은 거 좀 드세요?
0: 아, 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1: 안 좋아하시잖아요.
0: 예, 예. 예. 예전에 제가 저 촬영 때문에 이제 예. 기력 보충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자라탕, 뱀탕 이런 거를 국물만 먹었어요. 국물만 먹긴 먹어야 되니까.
1: 솔직히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그
0: 예, 예.
1: 중국 광저우 보양식 대접을
0: 예, 예.
1: 받았죠.

0: 물뱀찜이랑 예. 닭머리 벼슬 요리를 드셨단 말이에요.
1: 제가요?
0: 어떠셨어요?
1: 제가 먹었나요? 드셨... 아, 그래 기억나요, 기억나요.
0: 예, 예. 물뱀찜.
1: 그 이제 이 모든 음식이 예. 이게 좀 먹기 좋은 거는 그냥

0: 간장 조림 소스.
1: 그러니까 음식으로 생각하면 먹을만해요. 음식이라 생각하면.
0: 아, 또 먹고 싶지 않아요.
1: 저는.
0: 아,
1: 저는 되레 말고기가 들어간 그 말고기 두부찜, 말고기 무찜이 있거든요. 일본에. 아, 그건 못 먹겠더라고요.
0: 아, 말고기 향이. 저도 제주도 가서 먹었는데 향이. 있다. 아,
1: 향이 너무 심해서. 그거는 못 먹겠대요.
0: 근데 그것도 또 제주도 분들은 줄 서서 드시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라랑 뱀이랑 이거 이제 푹 고운 거로 먹었는데.
0: 뱀탕 국물은 무슨 맛이에요? 솔직하게 전 그거는
1: 그냥 닭육수 같아요. 닭육수.
0: 아, 그래요? 아,
1: 닭육수 같아요.
0: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만 지우면 그냥 그렇지. 닭육수구나.
1: 생각만 지우고 음식으로 네. 생각하면 또 입에 맞으면 드시면 되는 거예요.
0: 그게 안 되니까.
1: 예. 뭐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장 같은 거 먹어보면 막
0: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어이. 이거를 먹어봤냐 아니냐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1: 근데 비주얼이 네. 중요하지. 비주얼이
0: 맞습니다.
1: 비주얼이 좀 중요합니다. 예예.
0: 네.
1: 예.
0: 네.
1: 자, 아무튼 왜 물어본 거야, 그 갑자기?
0: 아니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차트 들으시면서 우리 집에서 먹는 특별한 보양식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아유. 나 이런 것도 먹어봤다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또 네. 문화하고 하니까
0: 맞아요.
1: 그냥 뭐 트라이 네. 해보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닭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위 없이 만날게요. 첫 번째는 겉바 속촉 끝판왕 굽는 삼계탕.
1: 이게 뭐야?
0: 요즘에 MZ들이 보통 이제 삼계탕 물에 육수 확 고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예.
0: 불판 위에 구운 삼계탕을 먹는다고.
1: 아, 나 MZ인가 봐 진짜. 예, MZ들도 네. 물에 빠진 거 안 좋아하는구나.
0: 안 좋아하세요?
1: 아, 전 물에 빠진 걸 잘 못 먹어요. 아, 먹긴 먹는데 즐겨 먹지는 않아요.
0: 그래서 이거는
1: 굽는 거 좋아. 나 구운 거 네. 이런 거 좋아해.
0: 그래서 달궈진 돌판 위에다가 야. 누룽지하고 닭을 올리고 따로 나온 육수를 이제 조금씩 부어가면서 먹는 네. 음식이에요.
1: 네.
0: 그래서 닭고기는 사실 고온에 끓일수록 그 닭 내부에 있는 육즙하고 핵심 감칠맛이 맛이 국물 속으로 빠지잖아요.
1: 그게 몸이 좋은 건데.
0: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닭고기 본연의 쫄깃한 식감하고 풍미를 지키기 위해서 불판 위로 올렸대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이색 삼계탕이 또 인기인데 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복분자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검은콩을 갈아서 소스로 곁들이는 봄봄 삼계탕이라는 것도 요즘 유행이라고 하고요. 그 몸속에 노폐물을 빼기에 좋은 오가피, 더덕, 말린 도토리묵을 넣고 푹 삶은 크린톡 삼계탕, 뭐 바질 삼계탕, 트러플 삼계탕, 쑥 삼계탕, 흑임자 삼계탕, 매생이 삼계탕, 녹두 삼계탕 등등등 해서 삼계탕은 이렇게 좀 요즘에 퓨전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삼계탕은 뭐니뭐니 해도 좀 정통이 제일 맛있지 않나. 한번 그러니까 경험은 해보고 싶긴 해요.
1: 삼계탕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 네. 너무 큰 걸로 하면 또 징그러워. 그거 질겨.
0: 아, 너무 큰 거 말고.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 보통 삼계탕 네. 그 항아리 있잖아요.
0: 뭐 8호, 12호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1: 보통 네. 보통 10호, 10호 정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0: 네.
1: 그 딱 삼계탕 그 그릇 안에 들어갈 딱 맞는 그 크기.
0: 맞습니다.
1: 거기에 대추 2개.
0: 인삼. 찹쌀.
1: 이런 거 뭐 어떤 경우 전복도 넣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푹 끓이면 먹을 만한데 이게 너무 크면 또 질겨.
0: 그렇지.
1: 닭이. 예.
0: 맞아요.
1: 딱 거기 맞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저는 닭 껍질이 좀 먹기가 좀 아유 좀 그래가지고.
0: 껍질을 또 싫어.
1: 껍질을 별로 안 좋아해요.
0: 껍질 그럼 누구 줘요?
1: 껍질은 벗겨서 버리죠. 예. 살만 먹죠. 살만. 예.
0: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박세현님이 시흥에 굽는 삼계탕 유명한 집 있어요. 별미죠라고 하셨고 윤정호님은 전 얼마 전에 마라 삼계탕을 먹어봤는데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하셨어요.
1: 마라 삼계탕.
0: 네.
1: 또 마라들도 MZ들이 좋아하니까 네. 그걸로 해서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0: 아, 요거 재밌다. 노경량님이 예. 지난주 금산 삼계탕 축제 갔는데 삼계 김밥을 먹고 왔는데 맛있다고.
1: 야, 진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들 하시고 개발들 하시네요. R&D로 그죠?
0: 그 삼계탕 고기를 이렇게 김밥 안에 넣나 봐요.
1: 글쎄요. 궁금하긴 하네요.
0: 어떤 맛인지 궁금하긴
1: 해요. 네. 예. 외국인들이 삼계탕을 또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삼계탕.
0: 맞아요.
1: 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0: 네.
1: 육수가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육수 너무 좋아요. 예.
0: 좋습니다. 이렇게 삼계탕 만나봤고요.
1: 금산 삼계탕이면 이제 삼계탕에다가 이제 인삼을 넣나 보다. 그죠?
0: 제가 이제 저희 그죠? 아버지 고향이 금산이라 자주 가거든요.
1: 거기서 천평 사셨어요?
0: 거기서는 없어요. 금산에는 저희 가족들이 있긴 있어요.
1: 아, 예,
0: 친척분들.
1: 예, 예.
0: 네.
1: 거기서 자수성 가신 거예요?
0: 저희 아빠는 예. 자수성가. 네, 거기 계신 분들은
1: 예.
0: 그 인삼밭을 좀 물려받아.
1: 인삼밭까지 인삼밭까지 있어요? 야, 좋은 집안이네. 우리 집은 개털인데 아무도 없는데 인삼밭 지금도 인삼밭이 있어요?
0: 거기 농사 지시는
1: 아, 친척들이
0: 친척분들이 계세요.
1: 아, 그렇구나.
0: 예, 인삼 농사 지으시고.
1: 예.
0: 예.
1: 아버지는 이제 인삼 농사 짓기 싫어서 이제 서울로 오셔서

0: 뭐 하셔가지고
1: 아빠는 이제 인삼은 싫다. 뭐 그래서 오신 거죠.
0: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자,
1: 두 번째 갈까요?
0: 그래요.
1: 자, 이열치열 마라 장어 구이.
0: 이게 뭐야?
1: 이제 사실 스태미나의 대명사 장어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0: 예.
1: 이게 이제 비타민 A랑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몸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는데 효과가 좋은데 이 기름진 장어의 풍미에다가 마라잖아요. 마라 장어 구이. 아주 얼얼하고 매콤한 마라 소스가 이제 더해진 건데 요거 입맛을 쫙 살려준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뭐 고추장이나 간장처럼 마라 소스 활용하면은 장어 특유의 또 장어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하다고 또 싫어하시는데 요게 잡힌대요. 그리고 감칠맛이 딱 극대화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장어 요리가 뭐 숯불구이나 탕 정도 했다면 최신 트렌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싱싱한 장어 구이에다가 알록달록한 채소 곁들여서 먹는 장어 샐러드도 있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이탈리아식 달걀 오믈렛 속에다가 장어를 넣은 장어 프리타타 그다음에 바다향 가득한 다시마로 담백한 장어를 감싸가지고 아주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 장어 다시마 말이 뭐 이런 게 있대요. 장어 그라탕도 있는데 뭐 요즘엔 이런 퓨전 요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어, 예.
1: 네, 장어 좋아하세요?
0: 장어도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아주 좋아하지 않고 숯불에 구운 건지 먹습니다. 예.
1: 보니까 예, 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 그 기름기 없는 식감을 좋아하시더라고요.
0: 예, 맞아요, 맞아요.
1: 뭐 북어 예, 좋아하고, 예, 예.
0: 어, 북어, 북어만 좋아해요.
1: 치킨도 바싹 기름에 예, 예. 그런
0: 순살,
1: 거 좋아해요.
0: 순살만 좋아하고.
1: 그러니까 뭔가 촉촉한 걸 싫어해요.
0: 예, 예, 예. 그건 뭐 예. 저만 그런 거니까 예. 예.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1: 거기서 오해할 게 뭐가 있죠? 자기 아니, 개인 입맛인데.
0: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제 입맛은 그렇다는 걸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1: 이현진님이 저 장어 좋아하는데 남편이 안 사주고 본인만 오늘 회식하고 온대요. 쥐파 코통 한번 쳐주세요. 이재영님 장어 수육도 맛있다고.
0: 어,
1: 장어 수육.
0: 장어 수육은 처음 들어보네요.
1: 저도 안 먹어봤는데 예, 장어 수육은 예. 이거 맛있다. 조민주님이 우리 집은 파김치 넣은 장어 전골 어, 많이 먹어요.
0: 예예. 예.
1: 이건 저도 먹어봤는데.
0: 저도 먹어봤어요.
1: 너무 잘 어울려.
0: 잘하는 집이 있어요. 저기 저, 저 여기 저기 어디죠? 경기도 쪽에 예. 잘하는 데가 있어요.
1: 어딘데요?
0: 제가 토요일에 밥이 좋아해 갔던 곳인데 예. 장어하고 저 파김치하고 해가지고 끓여서 주시는데 맛있더라고요.
1: 예. 근데 경기도만 기억나고 지역도 기억 안 나죠 지금.
0: 너무 많은 데 가가지고 기억 약간 북쪽 같은데
1: 북쪽.
0: 예, 예. 가평 가평이 이쪽 같아요. 가평
1: 야, 경기 북부 쪽으로
0: 예, 양평 이쪽 같아요.
1: 추정이 예,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김병수님 삼복더위엔 장어죠라고 하셨는데 아 갑자기 그 장어 파김치 싹싹 말아갖고 먹고 싶네요.
0: 장어에 장어를 숯불에 구워서 소금구이로 해먹으면 난 그게 좋더라.
1: 그게 바삭한 거 좋아하시네.
0: 고급으로 이렇게 아. 저 장어 큰 거를 네. 바싹 소금구이로 하는 게 좋죠.
1: 그럼 그 일본에서 먹는 장어 덮밥은 또 안 좋아하시죠?
0: 안 잘 안
1: 이럴
0: 먹어요.
1: 줄 알았어.
0: 예. 아. 저는 그거 좋아해요.
1: 뭐요?
0: 예, 큐카치.
1: 큐카치.
0: 예예. 큐카치는 좋아하는데 장어 준다 그러면 어 안 좋아한다 그래. 예,
1: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장어까지 만나봤고요.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야 이게 MZ들의 원픽이라는데 아 저는 요거는
0: 에이, 설마.
1: 야 흑염소 전골.
0: 예?
1: 이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저희 대전집 가면은 그 바로 앞에 또 흑염소집이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여기 이제 최근에 MZ들에게 힙한 보양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흑염소가 사실 저지방의 고단백 식품이에요. 그래서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고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게 들어있으면 뭐 해줬냐 피부 미용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손발이 차다든지 면역력 떨어진 분들에겐 최고라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흑염소 전골 같은 경우는 이제 들깨가루 듬뿍 넣어주죠. 거기 이제 부추하고 함께 자작자작하게 먹은 다음에 이것도 그 기름기가 또 흑염소는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볶음밥 쫙 해서 먹죠. 김치 살살 썰어가지고 그 외에도 뭐 흑염소 수육이나 구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0: 아,
1: 흑염소 또 안 좋아하시죠?
0: 흑염소 드셔보셨어요?
1: 저도 전골 먹어봤는데 네. 솔직히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이제 허하다 하면 먹는 거예요.
0: 예예예. 예, 예. 네. 그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실 양이나 그 염소는 우리가 잘 안 먹잖아요.
1: 잘 안 먹죠.
0: 예, 왜냐면 이제 예. 자주 못 보니까
1: 예.
0: 소나 돼지는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양이나
1: 똑같은 거예요.
0: 양이나 뭐 흑염소 다 똑같은데.
1: 우리가 어려서부터 만약에 흑염소를 먹고 자라고 예. 소를 안 먹었잖아요. 예. 소가 생경해서 그렇지, 아마 그렇지, 냄새 그렇지. 난다고 했을 예, 거예요. 예, 예. 익숙함의 차이지 뭐.
0: 예, 예.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 가평이었대요.
0: 네, 가평 맞죠? 예, 경기도 북쪽 맞잖아요. 가평. 예. 예. 거의 맛있었고 네. 양고기도 저한테 좀 안 맞아요. 양고기.
1: 저는 양은 좋아요.
0: 난 양도 안 맞고 염소는 예. 더 안 맞고. 예. 염소는 한때 저희 어머님이 흑염소를 이렇게 약으로 해서 드시는 건 봤어요.
1: 그거 많이 먹죠.
0: 아 네. 이상하게 귀여운 거 못 먹겠어요.
1: 흑염소 잘 맞는 분들은 그거 먹고 살 올라요.
0: 그래요? 네. 네. 많은 저는 그냥 똑같은 단백질이면 그냥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워 먹지.
1: 저도 그렇습니다.
0: 뭐 잘 안 네. 먹게 되더라고요.
1: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영민님은 아, 흑염소는 소고기보다 비싸요 하셨고 박승표님은 아빠랑 흑염소탕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복날에 매번 먹으러 갑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음식은 뭐가 중요하냐면 네. 처음 갔던 그 식당이 중요해요.
0: 맞아, 맞아, 맞아.
1: 잘하는 곳이면 그게 먹게 그렇지, 되고 그렇지. 처음 갔는데 약간 냄새 나고 한다 이런 못 가는 거.
0: 양고기도 그래.
1: 그렇습니다.
0: 약간 냄새 난다고 못 먹는데. 네. 딱 가면 맛있는데 가면 좋아 그러거든.
1: 바로 그겁니다.
0: 예. 네.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그 양을 완전히 이렇게 해체한 다음에 그 대짜로 쫙 펼쳐놓고 그거를 이제 그 숯불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전통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는데 네. 맛있더라고 그건 또.
1: 그건 또 괜찮았어요.
0: 또 숯불로 기름을 쫙 빼니까 네. 또 고급은 맛있더라. 입만 고급이라서 아주 그냥.
1: 저도 예전에 네몽고 갔다가 네몽고기를 달군 돌에다가 네. 엄청 오래 그걸 해요.
0: 네. 네몽고로 조심할 텐데 어때요?
1: 냄새 나요. 냄새 납니다.
0: 냄새 나는데 예. 먹을만은 하다.
1: 먹을만은
0: 예. 하다. 그러나 네. 우리가 익히 먹었던 음식하고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향이 네. 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가볼까요?
0: 네 번째 가볼까요?
1: 자, 성시경과 강민경이 추천하는 오리다리 파스타.
0: 이건 뭡니까?
1: 이제 오리다리 파스타는 이제 주로 뼈를 이제 제거한 다음에 라구 소스에다가 부드럽게 끓이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오리다리살을 와인에 숙성해가지고 통으로 구워올리는 프랑스식 요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가면 오리고기 진짜 많이 먹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대파, 마늘 이렇게 훈제오리를 볶아내는 오일파스타 인기라고 합니다. 요거 시중에 파는 그 포장된 훈제오리 있잖아요. 냉동식품 같은 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파스타에다가 해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시경 씨가 지금 230만 명의 구독자를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리 쪽으로 또 많이 일가견이 있고 남은 훈제오리를 활용해서 이 오일 파스타 레시피를 선보였는데 인기가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여기다가 갈치 속젓을 넣는데요. 야, 이것도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0: 갈치 속젓은 좋아합니다. 예. 예, 예.
1: 그리고 이제 다비치 강민경 씨도 158만 명 구독자인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오리 파스타 레시피가 등장해서 여기 또 특이한 거는 취나물을 넣는데요. 오리 파스타에. 그러니 강민경 씨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먹을 때 죄책감이 안 드는 요리다. 불포화 지방산이 또 오리도 많잖아요.
0: 네.
1: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하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0: 예. 네. 자, 마지막 가보죠. 마지막.
1: 네. 바다와 하늘이 만났다.
0: 짧게.
1: 해천탕.
0: 예.
1: 보통 이제 해신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해신탕과 해천탕은 달기나 오리를 각종 해산물과 함께 끓여내는 거죠. 좋은 건 다 때려 넣어서 깊게 우러난 국물 맛이 찐이고 해신탕에는 산낙지 들어가고 해천탕에 문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천탕 먹어봤는데 해신탕은 바다의 신이 먹던 음식이라는 뜻이고 닭백숙이나 삼계탕에 뭐 산낙지, 전복, 가리비, 키조개 해천탕은 바다와 하늘이 만난다 해가지고 기본 베이스는 해신탕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산낙지 대신에 문어 통째로 올리는 차이가 있는데 예. 이거 맛있죠.
0: 해신탕은 먹어요.
1: 이건 또
0: 해신탕 먹습니다. 예. 예. 다른 좋아하는 것들이 문어 이런 것들이 커버를 해주기 네, 때문에
1: 맞아요.
0: 예, 그 위주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1: 이것도 공덕역 쪽에 가면 또 요거 잘하는 집이 있어요.
0: 산낙지, 전복, 가리비, 키조개 네. 다 제가 다 좋아해.
1: 다행이네.
0: 예예. 예. 지금 예. 좀 약간 징그러운 게 없으니까.
1: 맞습니다.
0: 예, 예. 근데 이게 이걸 물에 넣었다는 게 문제야. 이걸 구우면 더 맛있는데 물에 넣으면 좀 아쁜
1: 국물 우려내는 걸 싫어하는구나.
0: 그러니까 예. 물에 들어간 건 별로 안 좋아해요.
1: 그러니까.
0: 예 예. 아무튼 예,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좋은 음식들 예, 지치기 예. 쉬운 이 여름에 많이들 드시고요.
1: 오늘 좀 드세요, 여러분들.
0: 건강 보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사람이 더위에 깔아진다 그러잖아요. 그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1: 맞습니다.
0: 이런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 2부에서 이제 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9: 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8: 강국 멋쟁이 좋다. 지금 들어도 아, 잘 만들었어.
10: 이게 지나서 예. 들어도 좀
8: 그렇죠. 예. 아니 엊그저께 우리 저 KBS의 안상은 PD라는 분이 예. 노래방에 가셨나 봐요. 네. 근데 갑자기 노래방에 노래 부르는 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10: 강국 멋쟁이였어요.
8: 아니 그게 아니라 최신 가장 많이 부른 노래 1등이 바다의 왕자도만 아. 바다의 왕자가 1등이더라고요.
10: 진짜,
8: 진짜 리얼로. 그래가지고 야 참 그때 당시에 그 바다의 왕자 만드는 게 참 얼마나 좋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 그 노래는 제가 볼 때 향후 한 50년간은 계속 불려질 것 같아요.
8: 지금 이거 보세요.
10: 와, 또 캡처해 놨네.
8: 보세요.
10: 맞네.
8: 있죠.
10: 와 14,000회가 넘게
8: 가장 그러니까... 많이 부른 노래 1등이 바다의 왕자예요. 예. 네. 아, 그래가지고
10: 대박이다.
8: 굉장히 기뻤는데 1위 그만큼 안 들어요.
10: 그게 보니까 그 좀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8: 아니 근데 네. 제가 지금 우리 MG들 앞에서 네. 여러분 바다의 왕자 불러요? 그러면 예 그래 그래서 네. 진짜요? 예 불렀더니 다 따라 불러요 진짜.
10: 그 노래 뭐 저희 아들도 알아요.
8: 와 난리가 났어. 아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그만큼 1위 없는 게 문제야.
10: 그 저도 솔직히 말씀 하나 드려도 돼요?
8: 아, 솔직히 말씀하세요.
10: 저는 인지도가 요즘에 네. 진짜 많이 알아보세요.
8: 아, 그렇죠.
10: 요즘에는
8: 알아보죠.
10: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8: 일이 없잖아요.
10: 일이 없어. 일이 역대 최저치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8: 주식하고 똑같아.
10: 그 왜 그런 거냐고요?
8: 주식은 무진장이 올랐는데 경기는 안 좋아.
10: 그래서 주변에서는 계속 축하해주고 밥 사라고 하는데 예. 일이 없어요.
8: 아 이제 그러다가 또 자리를 잡는 거예요.
10: 그렇게 되는 거예요.
8: 그러면 이게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그래가지고
10: 올해 1월부터 일이 예. 없어요.
8: 아니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리밸런싱으로 자리를 잡아요.
10: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 아직 좀 그게 저 안정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10: 알겠습니다.
8: 많이 알려진 게 어디입니까?
10: 네, 예.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8: 알겠습니다.
10: 많은 분들이 문자 야 특이한 요리 많네. 김금희님이 우리 엄마는 어릴 때 개구리 튀김이랑 야채 넣고 무침 샐러드 해주셨어요.
8: 나 이거 못 먹었더라. 옛날 개구리까지 잡아봤는데 못 먹었더라고.
10: 그러니까요. 개구리인 줄 모를 때는 맛있게 드셨대요.
8: 나중에 안 먹었었어요. 예. 옛날에 개구리는 많이 잡았는데. 예. 아.
10: 그다음에 아 요것도 있다. 변재우님이 저희 엄마는 장어, 아 토끼고기.
8: 아 토끼고기?
10: 말고기.
8: 먹어봤어요?
10: 전 토끼 먹어봤어요.
8: 맛이 어때요?
10: 솔직히 말하면 그냥 솔직히. 코 막고 먹어가지고.
8: 아 코 막고 먹. 예. 그럼 먹었다 하지 마.
10: 예. 요거를 탕수육처럼 만들어주신대요.
8: 토끼고기를?
10: 그러니까 이제 탕수육 소스에 그 그냥 달달함과 그 튀김맛으로 먹으시는 거야.
8: 실제로 토끼고기들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10: 맞아요. 예,
8: 아직 맞아요. 안 먹어봤는데 예. 토끼고기의 맛은 어떤지 한번 드셔보시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10: 요거 재밌다. 1710님이 여름 보양식의 끝판왕은 민어탕. 요거 처음 맛봤는데 하얗고 두툼한 살코기가 입안에서
8: 민어 좋지.
10: 사르르 예, 녹아내리더라. 예, 예. 와 민어탕은 좀 궁금하네요. 저는
8: 저 이런 탕은 좋아해요 또. 예, 지리 이런 거 좋아해요.
10: 지리는
8: 예,
10: 또 좋아요.
8: 예, 지리하고 저
10: 국물 우르는 거 아까 싫다고 안 하셨어요.
8: 아 근데 또 지리는 또 좋아요. 속이 시원해요. 예, 대구탕 제일 좋아하고 대구탕.
10: 맥주 만 cc 때린 다음 날.
8: 대구탕 안 좋아해요?
10: 대구탕 너무 좋아해요.
8: 동태탕.
10: 너무 좋아.
8: 생태탕.
10: 아, 뭐 국물 좋아하시네.
8: 최고예요, 그게.
10: 아, 약간 이게 또 분야가 예. 나뉘어져 예. 있구나. 예.
8: 생선으로 가면 또 괜찮아요.
10: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 예. 거대내면 되니까. 자, 한번 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키워드 그런 가볼까요? 키워드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 보죠.
10: 자, 좋습니다. 검색엔차트 이번 키워드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진 긴 여정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0일 월요일에 무적함대 스페인과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펼쳐지죠.
8: 진짜 메시

0: 진짜 어떻게 하냐 진짜.
1: 진짜 어떻게 그러지?
0: 대체 메시는 왜 그런 거야 대체?
1: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이 이제는 정말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0: 아니 그 사람 메시는 진짜 대체 뭐 하시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은 신 아니야 신?
1: 뭐 하시는 분이냐면 축구 선수죠.
0: 아니, 신 아니냐고.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자기가 공을 안 넣어도 어시스트 해주잖아. 이번에 두 개가 다 들어갔어.
1: 오른발로도
0: 딱 자도 잰 듯이. 아니 똑같이 하는데 왜 메시만 이렇게 유독 잘해?
1: 지금 나이 들어서
0: 이제 마지막 아니야? 이제 메시는 마지막 아닐까?
1: 아니야, 거의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마지막인데 또 나왔거든요. 난 모르겠어. 때, 이 정도면 또 나올 수도 있어.
0: 한 번 정도는 더 나가도 될 것 같은데.
1: 와, 근데 나이는 쉽지가 않은데.
0: 아, 너무 잘해 진짜.
1: 맞습니다.
0: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예, 얘기해보죠.
1: 자, 그래서 예. 북중미 월드컵 결승 준비했고, 그래서 스페인 아르헨티나를 좀 이렇게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0: 네,
1: 일단
0: 네.
1: 스페인은 1년 언급량이 85만 6천 건이고 아르헨티나는 13만 6천 건인데 아르헨티나는 사실 월드컵 키워드로 한정돼 있어요. 한 달 안에 나온 키워드고, 스페인은 우리가 또 여행 많이 가잖아요.
0: 많이 갔지. 바르셀로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1: 그래서 연관어 5위가 바르셀로나고 9위가 마드리드고 나머지는 월드컵 키워드. 아르헨티나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월드컵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지난 15일에 스페인과 프랑스의 4강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스페인이 이제 완승 거두면서 결승에 올랐죠. 2-0으로 이겼습니다. 그 스페인이 월드컵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게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인데 지금 16명 만에 결승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 저 이거 라이브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뭐.
1: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 아~ 4강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봤거든요.
0: 저 잉글랜드 머리 벗겨진 친구 캐
1: 해리케인.
0: 해리케인. 네. 해리케인하고 옛날에 손흥민하고 둘이 투톱이었잖아.
1: 맞아요.
0: 진짜 잘했잖아.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0: 우리 손흥민
1: 지고 있었어요. 후반 10분에 그 잉글랜드 앤서니 고든한테 선제골 허용했는데
0: 맞아.
1: 그때부터 잉글랜드가 수비 전술로 바꿔서 이제 걸어 잠그려고 하다가 그때부터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공격 모드로 가가지고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가 동점골 한 80분 넘어서 넣었고요. 추가 시간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제 역전골 넣어서 2-1. 말씀해 주신 대로 메시가 어시스트 두 개 다 했습니다.
0: 미치겠다 정말.
1: 그래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서 2회 연속 지금 우승에 도전하게 됐고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오른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전문가들은 지금 스페인이 지금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0: 아, 진짜 탄탄하더라고요.
1: 골을 예. 지금 한 골인가밖에 안 먹었어요.
0: 골키퍼 잘하고.
1: 너무 잘하죠.
0: 아,
1: 수비와 조직력.
0: 해볼만해 이거.
1: 그다음에 루이스테라 푸엔테 감독의 전술 완성도를 강점으로 꼽는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계속 지다가 역전해갖고 기세가 너무 올라 있어서.
0: 아르헨티나는 진짜 메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 네.
0: 아, 또 한 번의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1: 지금 이제는 예.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보는 예. 입장에서도.
0: 예. 지금 또 BTS가 또 하프타임에 공연을 하고 축제 분위기인데.
1: 맞습니다.
0: 아, 좀 많이 아쉽네요. 예.
1: 그래서 지금 결승전 앞두고서 양팀 에이스 리오넬 메시와 라민 야말.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신구의 지금 레전드가 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뭐냐면은 메시가 굉장히 어려 보이는 그런 사진이에요. 욕조 안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씻겨주는데 이 아기가 바로 이 스페인 국가대표 에이스 라민 야말 선수입니다.
0: 그러니까 예, 그 예전에 씻겨주던 그 깐난 애기 5개월인가 됐다고 그랬죠.
1: 맞아, 그거 알고 계시네요.
0: 아, 그러면 저도 저
1: 6개월. 그래서
0: 만으로 5개월이요.
1: 정확하게. 만 5개월도 있어요.
0: 예, 예, 그럼요. 예. 예,
1: 그 축구의 신이 미래의 천재에게 세례를 내렸다. 좀 감탄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2024년에 그 야말의 아버지가 자신의 SNS에 두 전설의 시작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렸는데 2007년이었대요. 생후 6개월이었던 야말이 만 5개월이죠. 지옥신문과 유니세프가 공동 주최한 달력 만들기 자선 행사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FC 바르셀로나에서 있던 20살의 메시와 화보 촬영의 기회를 갖게 됐고, 메시가 이제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프누의 드레스룸에서 플라스틱 아기 욕조에 앉아있던 야말을 이제 품에 안고서 목욕을 시켜주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훗날 이제 야말은 지금 바르셀로나 유스팀 거쳐서 핵심 선수로 성장을 했고, 두 사람 다 왼발을 너무 잘 쓰죠. 그리고 그 10번도 이어받았어요.
0: 야, 왼발 잘 쓰는데 메시는 오른발도 잘 쓰더라.
1: 원래는 잘 못 썼었는데
0: 어시스트하다가 오른발 툭 치는데 어우.
1: 그래서 이제는 메시의 후계자다. 19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전설의 이야기가 지금 세계에 아주 열광하고 예. 있고요. 이제 사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마지막 월드컵 결승

0: 결승 그리고 신의 세례를 받은 신성 라민 야말의 첫 월드컵 결승 요 결과는 7월 20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KBS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좀 아쉽습니다. 예, 참 이게 저
0: 뭐가 아쉬워요?
1: 월드컵 축구라는 게 예,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이 나라를 알립니까?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알립니까?
0: 맞아요.
1: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 또 BTS가 노래까지 해줬다면
0: 네.
1: 그 얼마나 많은 국위선양 국위선양 맞네요.
0: 국위선양 예, 예, 예, 맞습니다.
1: 예. 좀 이렇게 저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은 네. 예, 좀 무겁지만 제발 이번에는 좀 정신들 바짝 차려서
0: 맞습니다.
1: 예, 어떤 경기에서 좀 뭔가 예. 저도 좋은데 아니 경기라는 게 어떻게 맨날 이깁니까? 저도 좋은데
0: 한국 축구의 미래가 예, 예. 발전적이었으면
1: 잘 싸웠다라는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잘 싸웠다. 우리들은 누가 금메달 땄다고 박수 안 쳐요.
0: 그렇습니다.
1: 예, 거기 함께 해서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 이제 다 박수 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것처럼 잘 싸운 경기를 좀 보고 싶다는 네. 얘기입니다. 예.
0: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예. 변준성 님이 2026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을 3-2로 이긴다고 2021년 7월에 예언한 글이 있대요.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은태 님은 예. 메시를 실제로 보셨대요.
1: 아,
0: 실물 미남이라고.
1: 예.
0: 그리고
1: 코가 크던데.
0: 황주민 님은
1: 예.
0: 메시 4년 후에 월드컵 예. 한 번 더 뛰어도 될 것 같아요.
1: 예, 예. 메시는 뭐 4년 후에 뭐 풀타임은 안 뛰어도 잠깐 나와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0: 왜냐면 지금 호날두랑 옛날에 양대 투톱이었잖아요. 네. 호날두는 확실히 이제 노쇠한 게 이번에 증명이 됐는데
1: 은퇴한다면서
0: 이 뛰는 게 메시는 사실 많이 안 뛰어요. 걷고 서 있고 하는데 정말 골이 필요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것도 후반 끝에쯤에 무조건 해주는 이게 정말 신이 아니고
1: 우리 저 손흥민 선수도 내년 다음 월드컵까지는 좀 나왔으면
0: 해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뭐 충분히 뭐 가능하고 잘하니까.
0: 네.
1: 예. 아무튼 대한민국 대표 팀 이제 이번에 한번 좀 기대를 아시안컵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0: 영성님도 예. 4년 후 월드컵까지 이 자리 지키고 있겠죠.
1: 아유,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몸이 좀
0: 예전 같지 않아요?
1: 몸이 좀 저
0: 알겠습니다. 오늘 보양식으로
1: 몸이
0: 예, 예.
1: 몸이
0: 알겠습니다.
1: 아 애드립이 안 떠오르는데요.
0: 예, 예. 예. 음악이나 들려주세요.
1: 예. 자 샤키 당연히 해야죠. 예 네. 샤키라의 주

0: 자, 지금부터 이제 선물 폭탄이 쏟아집니다. 청취율 조사 특집 골든벨이 울렸는데요. 우리 민기 씨 퀴즈
1: 네,
0: 주세요.
1: 좋습니다. 오늘도 박명수의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퀴즈를 뽑아왔습니다. 2023년 여름 우리 박명수 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전민기 최악의 휴가 메이트는 까다로운 사람 박명수 난 이것 체질이라 휴가 안 가. 자, 문제입니다. 박명수 씨는 무슨 체질이라 휴가를 안 갈까요? 자, 보기 주시면 됩니다. 1번
0: 무대 체질,
1: 2번
0: 허약 체질,
1: 3번
0: 멜로가 체질,
1: 4번
0: 이부자리 출발하세요.
1: 네, 자, 멘트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12,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께 레지던스 숙박권, 그 외 추첨을 통해 6분께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1번 무대체질, 2번 허약체질, 3번 멜로가 체질, 4번 고자질.
1: 고자질.
0: 아, 고자질이야. 애드립이 네. 안 떠오르네. 아, 이제 갔나봐. 아,
1: 아니, 고자질 좋았어.
0: 옛날에 바로 어떻게 빵빵 터졌는데. 아,
1: 아니, 또 하루 그런 거 같고 뭘 그래요.
0: 아니, 지금 저 18일째야. 지금 계속 이래.
1: 오래됐네, 아, 그러면.
0: 그러니까.
1: 고질병 됐네. 자, 이제 문제 좀 만나볼게요.
0: 좋아요.
1: 4996님, 명수 씨랑 동갑인데,
0: 예.
1: 4년 후에 우리, 어, 환갑, 아, 이거는 좀, 네. 아, 그때까지 4년, 열일해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0: 4년까지도 저는 여러분께 큰 웃음 드릴 것 같아요.
1: 제가 볼 때는, 70년, 아니 70, 80 돼도 하실 것
0: 환갑
1: 같은데.
0: 환갑 잔치를 라이브로 여러분과 같이 하면 좋겠다.
1: 아, 요새 환갑을 누가 하세요?
0: 아니, 그러니까 라이브로
1: 네.
0: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네. 네. 그래서 라이브로 하려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후배도 네. 와가지고 저하고 그런 거 라이브로 진짜
1: 아, 웃기긴 하겠네요.
0: 예,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1: 좋습니다.
0: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환갑 라이브. 네. 예.
1: 자, 윤성호님, 저 죽기 전에 대한민국 결승전 가는 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0: 아,
1: 하셨는데.
0: 진짜 죽어도 좋으니까 갔으면 좋겠다.
1: 아,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아, 이거 아. 가능할까? 예. 자, 이동환님, 두 분은 솔직히 어느 팀 응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0: 저는 아르헨티나.
1: 저도 아르헨티나.
0: 메시 때문에.
1: 네.
0: 아르헨티나.
1: 장희영은님, 결승전 내기 했는데 저는 스페인이 이길 것 같아요.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결승전은. 네네네. 김성철님, 2030년 월드컵 땐 대한민국 몇 강까지 올라갈지 예언을 해달라고.
0: 아유, 그냥 저 감독 그냥 제대로 뽑아봐.
1: 네. 저는 8강 예상합니다. 8강.
0: 예, 예.
1: 네,
0: 저는 좋습니다. 그냥 저기 한강. 야, 감독 대체들 뽑아서
1: 잘 뽑아
0: 좀 잘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그게 답니다. 그냥.
1: 아니 수습해서 지금부터 다시
0: 예.
1: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면
0: 그러니까
1: 돼요.
0: 저도 된다니까 네.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잘 싸웠다는 얘긴 들어야지.
1: 네. 그래도 우리
0: 그거 아닙니까?
1: 박지성 형님이랑 이제 우리가 친한 우리 이영표 선생님께서
0: 뭐
1: 혁신위원장
0: 신문선 선생님도 계시고 다 좋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1: 잘 좀 만들어 가 보자고요.
0: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1: 이제는
0: 우리도 공개하고
1: 네 이제는 우리도 비난보다는 좀 힘을 실어 주자.
0: 깜깜이로 하지 말고 공개하고
1: 이제
0: 다
1: 그렇게 될 거예요.
0: 그래야 하세요 좀.
1: 맞습니다. 뭐
0: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래 진짜.
1: 네. 자, 저 이제 가야 돼요.
0: 아, 퀴즈 하나 주어야지.
1: 좋습니다.
0: 선물 드려야 되는데.
1: 반야 방학 퀴즈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7월 20일 월요일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결승 소식 전해드렸죠. 월드컵은 마지막까지 KBS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19년 전 생후 6개월이었던 만 5개월 스페인의 라민 야말 선수는 이곳에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를 만났는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보기 1번 욕조, 2번 침대, 3번 유모차, 4번
0: 홍대 요정 요조.
1: 뭐예요? 자,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10만원 상당의 샴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방아 퀴즈의 정답은 1번 욕조였고요. 예,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골든벨 퀴즈의 정답 2번 허약체질이었고요. 레지던스 숙박권 받으실 골든벨 12,000번째 당첨자는 연분홍님. 이야, 이름이 연분홍 씨예요. 이쁘다. 그 외에 아차상은 홈페이지 저희 선곡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받으실 10,000번째 당첨자 정유선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매주 이렇게 금요일에는 이렇게 선물 많이 드리고요. 예, 평일도 많이 선물 드리니까 듣다 보면은 여러분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 강남과 기안팔스가 함께한 치킨과 그녀 들으면서 마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치.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엔 비가 오겠고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지방방향 정체가 극심한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주구로 강일부터 서종까지 막히고요. 강촌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 동홍천에서 내촌까지 밀리고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총 86km 정체입니다. 경기권에서는 덕평에서 여주휴게소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강원권에서는 원주에서 새마을까지 또 동준내에서 봉평터널까지 정체가 깁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오산에서 남사까지 막히고요. 이후로 입장부터 남이분기점까지는 한 번에 50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2: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행복과 웃음에는 공통점이 있죠. 계획해서 만들어내도 물론 좋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칠 때 더 반갑죠. 또 한 번에 확 불붙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 계기가 돼서 멀리 멀리로 스멀스멀 번져가죠. 예를 들어서 아우 출근해야지 하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아 맞다 오늘 공휴일이지 아 회사 안 간다 깨닫는 순간 침대가 구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작은 발견에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진 것처럼 행복감이 번져갑니다. 아이들 부르는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바깥의 매미 소리에도 갑자기 관대해지죠. 여름의 소리군 이러면서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의 행복 버튼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일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셨어요?

0: 안병숙 씨가 백디 선곡에 행복 버튼 꾹 하셨는데 제가 선곡한 거 아닌데요. 우리 임선달 PD가 선곡한 거예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릭 칼맨이 노래한 Hungry Eyes, 그 영화 더티 댄싱의 OST입니다. 당신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어요. 더 가까이 다가와 줘요 라는 노래입니다. 아, 더운데 멀리 떨어져야죠. 가까이 있기 싫어. 이 에릭 칼맨의 이 Hungry Eyes 명곡이죠. 에릭 칼맨은요, 그 오빠 만세로 유명한 네, 그 가수입니다. 오빠 만세 그 노래. 방혜숙 씨가 백디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2시간 즐겁게 해줘요. 아 물론이죠. 천이 오라버니 출석하옵니다. 송은경 씨, 네, 은경낭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혜숙 씨도 전대 안녕하세요. 지금 인사 건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병국 씨 생방송이네요. 백디 물론이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진호갑 씨 덥군요. 에어컨 발명하신 분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원래는 제습기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변형해서 에어컨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조오김 씨는 부산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 하시는군요. 단골 손님이 고추, 가지 따다가 주셨어요. 기분 좋아요 하셨습니다. 조오김 씨 장사 잘 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씨도 자영업자라 쉬지 못하고 가게 문 여셨군요. 12시 땡치기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없네요. 다들 놀러 갔나 봐요. 그래서 저는 백천오라버니와 2시간 함께 할게요. 백뮤직 틀어놓으면 손님들 오시겠죠? 아 물론이죠. 갑니다. 자 올해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죠. 올 2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인 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되어 있지 않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덕분에 반가움이 뭐 두 배가 됐죠. 글쎄 오늘 출근한 분들은 좀 아쉬움이 또 두 배가 됐겠네요. DJ 천이도 정상 출근했습니다. 이 제헌절 같은 공휴일에 출근하는 게 꼭 안 좋으란 법이 있나요? 네, 저는 출근해서 더 좋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나누면서 또 얘기 나누면서 2시까지 잘 뭉쳐보죠. 다른 사람한테는 쉿 알리지 마세요. 우리끼리 뭉쳐서 논다는 거. 자 듣고 싶은 날에 하고 싶은 얘기 모두 보내주세요. 너무 자기적이었어. 쉿. 아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려요. 뭐 호호하하 웃은 얘기 다 좋습니다. 웃픈 사연도 환영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참여하세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해 주세요.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워?

0: 뜨거웠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전설의 형제 밴드죠. 삼형제 둘째 로빈 깁이 노래한 줄리엣. 줄리엣 왜 내 곁을 떠난 거야. 난 아직도 너 사랑하는데 너 기다리고 있어 빨랑빨랑 와.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노래 독일의 디스코 그룹 바니엠이 노래한 벨파스트. 벨파스트가 이제 북아일랜드에 있는 도시죠. 총성과 갈등 대신에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가 되길 기도한다는 얘기인데, 그 북아일랜드에 있었던 그 벨파스트 사건이 있었죠. 30년 동안이나 이어진 그 유혈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갈등이죠. 예. 사실 그 사상이 뭔지, 예?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싸웠어요. 참, 덧없는 게 사상이에요. 이강혁 씨, 저도 출근했습니다. 볼륨 크게 하고 백뮤직 들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6635님, 저는 수원에서 서울 가서 계약 하나 하고 왔어요. 우리 설계사는 휴일이 따로 없어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오, 계약하셨군요. 축하합니다. 1239님, 아이들과 캠핑 왔는데요.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옆에 계곡물이 말라있네요. 비가 온다고 해서 취소했다가 다시 예약했는데 말이죠. 크크, 그래도 좋은 날이에요. 행복이죠. 하셨습니다. 진짜 사진 주셨는데, 완전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된 거죠? 아이들도 기대하고 갔을 텐데. 아이가 이쁜 옷, 이쁜 신발 신고, 아이들이 세트로 입고 갔네요. 보니까. 네. 이런 게 다 또 추억이죠. 우리 이강혁 씨, 6635님, 1239님께 아이스크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백디 삼촌이 아이스크림 줬다고 자랑하세요. 양정순 씨, 백디 저는 1인 소상공인인데요. 다들 여행 갔는지 조용하네요. 저는 백뮤직에 여행 왔어요. 백디 2시간 동안 데이트합시다. 하하. 양정순 씨, 그럼요. 2시까지 제가 꼭 있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선물 드립니다. 정영애 씨, 백디 야구 좋아하세요? 이따 남편이랑 야구장 데이트 가요.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서울 쪽에 계시면은 기아하고 두산 경기가 있죠. 지금 혹서기에는 저녁 6시에 나이트 경기잖아요. 어떤 팀 응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누가 이기든 뭐, 근데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참 좋죠. 그죠? 예, 목 터져라 응원하고. 정영애 씨한테도 아이스크림 드릴 거고요. 김은숙 씨, 부가세 업무하고 있어요. 거의 2만 건이나 됩니다. 6시 출근해서 냉방이 안 되는 사무실에. 에? 진짜요? 와, 휴일이라고 그냥 냉방까지 다 꺼졌네요. 2만 건 부가세 업무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는 안 끝나겠죠, 물론. 힘내세요. 아이스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The Wrong Reasons라는 노래예요.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할 거야. 언젠간 당신도 내 진심을 알겠지라는 내용인데요. 영국 밴드 스모키와 함께 스코틀랜드 가수 매기 레일리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하늘의 별이 된 미국의 대표 리듬앤블루스 가수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 One Moment in Time. 두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해줄 순간이 올 거예요 라는 노래예요. 자, 두 곡 이어 듣습니다.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박연주 씨군요. 어제 한 10년 만에 파마를 했어요. 볼륨감 있게 뽀글뽀글하게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이 보더니 우와 자연인이다 하는 거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에 나오는 개그맨 윤택 씨 같대요. 그래도 이 머리는 엄마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했더니 어 배가 많이 나와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들 너 엄마 놀리면서 좋아할 때가 아니야. 너 엄마 닮았거든. 그것도 아주 많이. 그저 웃죠. 연주 씨요. DJ 천이한테 이름이 아주 친근하네요. 근데 그 자연인 파마 풀리려면 한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땐 아들이 어떤 평을 할지 궁금합니다. 박기훈 씨군요. 제 아들이 5살인데요. 장난감 피아노를 선물 받았어요. 그거 치면서 놀고 있어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아이가 글쎄 멜로디를 바로 따라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고무장갑 낀 채로 달려가서는 대박 어떡하지 내가 천재를 낳았네 부담스럽게 시리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렇게나 쳐도 노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장난감이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잠시 설레었네요. 그저 웃죠. 아우 그거 나도 쳐보고 싶어요. 이보배씨 그저께 일입니다. 저녁 6시쯤 동네 슈퍼에 다녀왔어요. 장바구니 두개 가득 장바와서 집에 옮기고 아이들 저녁 차려주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차키가 없는 거예요. 딸이 혹시 차에 있는 거 아니야? 해서 가보니까 세상에 마상에 키가 차에 꽂혀 있었습니다. 시동도 안 껐더라고요. 기름은 반이나 없어졌고요. 제 자신이 한심해서 기가 막힙니다. 어이없어서 웃어요. 보배씨 장바구니가 두 개 가득 그거 다 옮겨야죠. 아이들 저녁 차려줘야죠. 깜빡한 거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동이 한 18시간 정도 걸려 있었던 거잖아요. 차 점검은 한번 받아보시는 걸로 하세요. 4181님 아들이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 급하게 반찬해고 가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바로 병원에 갔죠.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얘 왜 이래요?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죠? 했더니 그냥 지나가는 성장통이라고 하시네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아들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나가는 거 있죠. 카이저 소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카이저 소재가요. 그 반전으로 유명한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영화 내내 다리가 불편한 모습 보여주다가 나중에 형사들 눈을 벗어나자마자 다리 쭉 펴고 유유히 걸어가죠. 아이들 키우면서 진짜 수만 번 놀라고 수만 번 울고 수만 번 기뻐하고 아이 키우기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스페인의 여성 트리오예요. 근데 한 목소리 같죠. 왜냐하면 친자매들입니다. 자매 형제들 목소리가 좀 비슷하잖아요. 라스 케첩이 노래한 아세레헤란 노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케첩송이라고 하는데요. 토마토 케첩 그 얘기입니다. 케첩 자매들이라고 해요. 라스 케첩. 모두 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며 파티를 즐겨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주시면 돼요. 지금 사연 주셔도요 잘 챙겨놨다가 그냥 웃죠 시간에 소개합니다. 7025님이 파마 사연 들으면서 파마가 아주 윤택하게 되셨나 봐요. 그 윤택 씨가 참 성격도 좋고요. 목소리도 참 구수하죠. 네. 최유리 씨 어깨 빠졌다고 팔 늘어뜨리고 오만상 징징거리던 녀석이 의사 선생님이 팔 올려볼래 하니까 바로 올리던데요. 설 점식 씨 백천님 오늘 입으신 셔츠 그대로 하와이 가셔도 될 듯. 홍정화 씨 작은 오라버니 꽃가옷 새로 준비했네요. 멋지세요 하셨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시원한 제 옷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정 씨, 백디 저도 아큼 받고 싶어요. 아큼요? 아이가 아기 때 아이스크림을 아큼이라고 했는데 아 너무 귀엽네요. 저도 백디가 주시는 아큼 받고 싶어요. 네, 제가 아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정 씨. 아이들만 먹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른도 먹고 싶어요. 9220님 안녕하세요. 청춘은 항상 하는데 용기 내서 인사해요. 청성의 시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덥고 길도 엄청 막히네요. 진짜 오늘 연휴의 시작이니까 막히겠죠. 9220님 제가 아이스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944님이 신청하셨죠. 단 깁슨의 Tire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노래요. 이 노래는 원래 그 토니 올란드 앤 돈의 노래인데요. 단 깁슨이 다시 부른 거군요. 단 깁슨은 뭐 칸츄리 음악의 시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유명한 칸츄리 가수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 아직도 날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그 집 앞에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 묶어줘. 없으면 떠날게.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화의 몸이 돼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갔더니 떡갈나무에 그냥 노란 리본이 우드드드 네,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6944님이 백천원아버님 어제 약간의 남편과 다툼이 있었는데 오늘 가게 앞 화분 물 주고 하더니 노란 수건을 걸어놓고 갔네요. 신랑이. 오, 굉장히 그 아주 근사하게 아주 로맨틱하게 사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풀어버리세요. 거기다가 빨간 리본을 묶어놓으세요. 단 깁슨 어떻게 불렀을까요? Tire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0: 사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6944님이 단 깁슨 버전의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드 올드 옥트리 청에서 같이 들었어요. 이어진 노래는 캐나다 가수죠.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 Everything. 1026님이 오랜만에 라디오 들어요 하면서 청하셨죠.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 캐나다 대표 가수죠. 마이클 부블레.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당신만 있으면 난 웃고 노래할 수 있어. 내게 당신은 전부야. 마이클 부블레가 지금 부인 전 여친하고 지금 부인은 아니고요. 전 여친하고 사랑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죠. 이미정 씨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청하셔서 또 들었어요. 네, 미국의 보이그룹이죠. 엔싱크. 헤어지고 네 소중함을 알았어. 내 이번에 잘할 테니까 제발 내 곁으로 돌아와줘 라는 노래입니다. BTS의 정국과 제이홉이 댄스 챌린지에서 요즘 화제인 그 노래 I want you back 듣고 싶어요. 제목에도 백이 들어가니까 백천님 백뮤직에서 꼭 듣고 싶어요 해서 같이 들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정국하고 제이홉이 아니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춤을 추죠. 세상에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I want you back. 6944님, 1016님, 이미정 씨한테도 제가 아이스크림 보낼 겁니다. 박계영 씨가 아 요즘 유행하는 챌린저 노래네요. 이지선 씨도 I want you back. 백뮤직에 어울리는 선곡이네요 하셨어요. 박향숙 씨가 두 번째 듣는 방송인데 낯설지 않네요. 친구 될 것 같은 예감? 네, 향숙 씨. 제가 아이스크림 보낼 것 같은 예감? 네, 그렇습니다. 제헌절에 오늘 공휴일입니다만 반말 쉬지 않아요. 2부에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함께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연 신청곡 모두 반말로 보내주세요. 자, 1부 끝곡은 영국 밴드예요. 컬러링이 노래하는 타임. 시간이 흘러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언젠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라는 노래예요.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여전히 지방방향 정체가 극심하고요. 돌발 구간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총 76km 정체입니다. 경기권에서는 덕평휴게소에서 여주휴게소까지 정체고요. 문막휴게소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로 원주에서 새마을까지 정체고 동둔내유금소에서 봉평터널까지 막힙니다. 돌발 구간 있습니다. 대관령 4터널 부근 1차로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체가 극심하고요.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금 대관령 나들목부터 우회하고 있고요. 이전에 진부 나들목에서 우회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나는 7월 17일 금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영국의 혼성 듀엣이에요. Everything but the girl의 Missing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난 길을 잃었어. 어딜 가도 당신이 그리워. 꼭 다시 만나길 바래 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걸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규칙이자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든 걸 기념하는 거죠. 인백션의 백미지 금요일 2부에는요. 반말하는 게 룰이에요. 이번 주에도 날 꿉꿉하고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속에 쌓인 거, 뭐 내다버리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오세요. 반말로 시원하게 쏟아내시면 됩니다. 우선 DJ 천이 이름부터 얘처럼 편하게 불러보세요.
1: 백천아.
0: 더운가 봐요. 반말 코너 시작하기 전에 생일 축하 먼저 갑니다. DJ 천이가 통기타로 네,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생축송 불러드립니다. 0995님 우리 남편 생일송 불러주세요. 미역국은 먹었어요. 태배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셨고 7950님은 오늘은 아내 이영미 여사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4028님 오늘 일요일은 오는 일요일은 저희 큰 며느리 생일이에요. 아들, 딸, 남편 잘 챙기고 일까지 하느라 고생하는 다희야. 늘 고맙고 사랑한다. 올 여름도 건강하게 잘 지내자. 6354님도 일요일 생일이군요. 딸 16번째 생일입니다. 이름은 김시윤이고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시기 잘 버텨내길 바라며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5697님은 무더운 여름날 아빠도 타지에 가 계시던 어느 날 엄마와 저는 생사를 넘나들며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몹시 그리운 오늘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이름이 없네요. 축하합니다. 최윤정 씨 내일은 친오빠 윤성님 생일이에요 하셨어요. 네, 모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0: 토요일은 윤성 씨, 일요일은 다희 씨, 시윤 씨 생일.
1: 축하합니다.
0: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요. 광고 잠깐 듣고 반말 시작하겠습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가죠.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6: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6: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7: 이영약품.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따,

0: 이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오늘처럼 금요일 휴일인데 잘 쉬고 있니? 오늘 같은 날에도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 신경 쓰는 애들 많지. 특히 그 남한테 신경 쓰느라고 하루 24시간 밤이고 낮이고 피곤하게 사는 애들 있잖아. 남이 지나가면서 한 말, 뭐 남의 표정 그런 걸 다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곱씹으면서 혼자 스트레스 받잖아. 아휴, 누가 뭐라고 하든 몰라 몰라. 아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지. 몰라 몰라 하면서 외면하게 안 되면 누구한테든 얘기하고 털어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 니네 상대 멀리서 찾지 말고 여기서 얘기해. 어떻게? 반말로.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야, 평소에는 일하느라고 못 듣다가 오늘 처음 듣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서 번호 친절하게 알려준다.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은 공짜야. 야, 문자 번호 외일 자신 없으면 콩으로 참여해. 너도 콩 깔 수 있어. 얘들 미국 밴드야. 블론디라고. 아토믹이란 노래야. 우리 사랑은 원자폭탄처럼 강렬해.

0: 야, 김병희가 제목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구나. 그리고 또 한 거 아니야. 미쳐 미쳐. 아우, 여기 어디냐?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이다. 오늘 빨간 날이라서 놀러도 가고 뭐 애들 케어하고 바빠서 라디오 들을 정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야, 니네 사연이 쭉쭉 올라간다. 많이 쌓인 게 많구나. 오전에 집에 있으면서 니네 지친 거 아니니? 쌓인 거 있으면 지금 바로바로 풀고, 또 휴일 동안 애들한테 소리 지르다가 성대결절 올 수도 있으니까 분노 조절 잘해. 알았지? 이번에 한상인이구나. 백천아, 백천아. 반말로 백천아, 네 이름 불러보고 싶었는데 일하느라고 못 불렀거든. 오늘은 백천이 이름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좋다. 백천아, 백천아, 건강해. 상인아, 상인아, 너도 건강해. 윤정아구나. 백천아, 우리 아빠 80이셔 임플란트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돈 모아드렸거든. 근데 임플란트 안 하고 그 돈으로 틀니 끼고 고기 사드신대. 우리 아빠지만 못 말린다 정말. 정아야, 그 용돈을 좀 자주 드려. 그러니까 니들이 그거 용돈 드려서 고기 사드시라 그러고 틀리는 또 틀리고 임플란트 또 임플란트 해드리고. 알았지? 이영훈이구나. 백천아, 어제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했는데 아들 딸은 도와줬는데 옆에서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거 해봐야 안 돼. 핀잔만 하는 거야. 근데 남편 말대로 정말 안 돼서 화가 나. 옆에서 실실 비웃고 있는 저 인간 버려볼까? 백천아, 혹시 너 임영웅 콘서트표 구할 수 있니? 내가 어떻게 구해, 내가? 그 임백천 티켓 그건 안 되겠지? 아휴, 이혜진이구나. 백천아, 나 지금 시댁이야. 어머니하고 옥수수 껍질 벗기고 있는데 어머니가 못생긴 옥수수 보더니 나 닮았대. 어머님이라 대꾸를 못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 진짜네? 확. 혜진아, 거기선 버리지 말고 집에 와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버려. 그게 말이야, 방구야. 신영숙. 백천아, 우리 딸이 주방에서 바쁘게 뭘 하길래 맛있는 거 만들어주려나 기대했거든. 근데 유부초밥 만들어서 홀랑 나가버렸다. 주방은 엉망진창에 옆구리 터진 초밥 하나가 나를 보고 있다. 아유, 저걸 어떡하니? 어떻게 먹어야지. 그거 만들어서 누구 준다고 가져갔대? 남친이겠지 뭐, 그지? 조을순이구나. 백천아, 월드컵 시청하려고 3주 전에 구매한 TV가 오늘 오후 2시에 도착한대. TV 기다리다가 목이 미어캣 됐다. 그래도 월드컵 끝나기 전에 와서 다행이야. 그렇지, 다행이야. 축하해. 김태식이구나. 백천아, 내 친구는 계산할 때마다 신기하게 전화가 온다. 고기 다 먹고 이제 계산하자 하면 바로 휴대폰 보고 잠깐만 하면 밖으로 나가. 돌아오면 계산은 이미 끝. 매번 그래. 태식아, 네가 이상한 거야. 네가 걔거는 남겨놓고 계산을 해야지. N분의 1 몰라? 그거 전문용어로 N빵이라고 그러잖아. 박희정이구나. 백천아, 내가 늦둥이 생겨서 여름날 입덧으로 고생하는데 수박 먹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아이스크림 수박 맛 나는 거 사왔어. 이 인간 어떡할까? 아니, 수박 맛이 수박 맛이라며. 그거 먹어야지. 손민호구나. 백천아, 우리 와이프는 식당 가면 꼭 사람 수보다 음식을 한두 개 더 시켜. 그리고 한 숟가락씩 먹고 숟가락을 놔. 아, 다 먹지도 않을 거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냐고. 아유, 민호야, 그거 진짜 나쁜 습관이야, 그지? 그건 네가 싸가면 되잖아. 이거 싸주세요 하면 되잖아. 이번엔 누구냐? 미경이구나. 유미경, 들어와.
1: 백천아, 22개월 된 손주 녀석과 놀아주는데 아직 말을 못하거든.
0: 그래?
1: 근데 놀다가 손가락을 막 가리키면서 아으 아으 하는 거야. 뭘 달라는 거지? 알고 보니까 물을 달라는 거였어.
0: 그래?
1: 딸이 물 먹고 아으 시원하다 했더니 손주가 물을 아으라고 한다네. 애들 앞에선 말 조심해야지.
0: 그래, 그래.
1: 나이 드니까 손주랑 놀기 너무 힘들어.
0: 그래.
1: 네가 힘 좀 주라. 신청곡은 한대수에 물 좀 주소.
0: 미경아, 다 좋은데 몇 번을 말하냐. 우리 팝 전문 프로야. 가요는

우리랑 기술 제휴한 어디로 보내? 이번에 라라랜드 가서 신청하면 돼. 그리고 물 좀 주소 하면 안 되지. 아우 주소 해야지.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물 마시고 나서 아우 시원하다 했더니 22개월 아이가 아우가 물인 줄 알았구나. 아우 야 그거 좋은데 귀여워. 물 줄까 대신에 아우 줄까? 물 많이 드세요 대신에 아우 많이 드세요. 재밌잖아. 나도 이제부터 물을 아우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끼리 은어로 하자. 이제부터 물은 뭐다? 아우야 아우. 야 말 나온 김에 물이 영어로 뭔지 알지? 셀프야. 식당에 붙어있더라고. 물은 셀프. 군만두는 영어로 뭐다? 서비스. 덥다고? 야 니네는 내가 무슨 말만은 덥대. 야 근데 얘도 물 달라 그러는 거야. 계속 아우 아우 그런다. 들어봐. 블랙박스가 노래해. Everybody, everybody.

친애경이구나. 백뮤직 암호는 아우. 아, 우리 암호야 아우. 이어진 노래는 다니엘 분, 영국 싱어송라이터야. Beautiful Sunday. 오늘은 정말 햇살 좋고 아름다운 일요일이야. 들어.

0: 백천아.
1: 백준아.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1: 백준아.
0: 남녀노소 불문하고 백준아.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사랑아, 나도 달 티내고 있어. 우리 따랑이도 오늘 학교 안 가고 집에 있겠구나. 혹시 방송 듣고 있을래나? 못 듣겠지? 안 듣는 게 낫다 진짜. 내가 혀 짧은 소리 하는 거 들으면 얼마나 어이없겠니. 부끄러우니까 듣지 마 따랑아. 그리고 오늘 휴일이라 우연히 처음 듣게 된 애들 좀 놀랄 수도 있는데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동참해. 일주일에 하루 하는 거야. 나이도 한참 어린데 어떻게 감히 반말. 야, 이딴 생각 안 해도 돼. 나도 즐기고 있거든. 너도 반말할 수 있어. 김홍관이구나. 천하, 다니엘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니? 홍관아, 너무 덥지 거기. 김지웅이구나. 야 백천아, 나 분명 우리 집 가장인데 리모컨 앞에서는 막내야. 아이가 아빠 잠깐 한마디면 채널 바뀌고 아내까지 이것만 보고 하면 끝이야. 결국 나 핸드폰으로 뉴스 보면서 TV는 소리만 듣는다. 니네 집도 이래? 오래됐지 지웅아. 그런지 니네 집만 그런 거 아니야. 이석의이구나. 백천아, 나 요즘 허약해지는 것 같아서 보약한 제 해왔어. 근데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 근데 아내가 몰래 먹었대. 기력 없을 때 먹는 보약인데 아내가 왜 먹냐고. 내가 화를 내니까 아들이 옆에서 나도 먹었어 그런다. 석이야, 아니 아내하고 애가 먼저지 왜 네가 먼저야. 네가 애들 먼저 먹여. 아내하고 너는 나중이지. 너는 뭐 먹어도 돼. 5119. 백천아, 나 원래대로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네 라디오 듣고 있을 텐데 오늘 공휴일이라 아빠가 편의점 와서 일하라고 해서 나왔어. 황금같은 공휴일인데 우리 아빠 버릴까? 우리 아빠 70대인데 그럼 안 되겠지? 공휴일만큼은 아들 좀 쉬게 해달라고 해줘 제발. 야 일구야, 너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니? 그러면 아빠가 이런 휴일날 소처럼 일

0: 해야 되겠냐? 젊은 네가 와서 일해야 되겠냐? 아빠 도와줘야 되겠냐? 어떻게 생각해 너? 네가 소처럼 일하라고. 5610 백천아, 연휴여서 초딩 1학년 조카가 집에 놀러 왔거든. 근데 얘 간식 챙겨야지, 끝말잇기 계속 해야 되지, 태권도 동작이랑 춤도 봐야 되지, 더하기 빼기 수학 문제 맞춰야지. 갑자기 1년 늙은 것 같다. 근데 이빠진 모습으로 끝말잇기 하는데 귀엽기는 해. 그거 귀엽다, 그지? 인데 턴. 아, 턴? 아, 턴. 몰라. 뭐, 이렇게 하겠지. 귀엽겠다, 야. 근데 너 1년 늙은 것 같아. 야, 내가 보기엔 10년 늙은 것 같다, 야. 장미화구나. 백천아, 회사 근처 중국집 사장님이 1년에 한 번 아내분 생일 때 50% 할인을 하는데 그날이 오늘이래. 1시까지 장사하고 여행 간대. 문 닫는데 내가 오늘 마지막 손님이라며 기분이라고 군만두도 서비스로 줬어. 사랑꾼 남편 둔 그 아내분이 부럽다 부러워. 미화야, 내가 아까 군만두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알았겠다 너, 그치? 진짜 사랑꾼이다 그 사장님. 7644 백천아, 날이 많이 더운데 너 적지 않은 나이로 DJ 보느라 고생이 많다. 나 윤슬이야. 나 지금 신랑이랑 대구로 오늘 야구 응원하러 가는 중인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 근데 더 큰 문제는 오늘하고 내일 비가 많이 온대. 우리 힘들게 가고 있는데 취소되면 어쩌냐. 네가 제발 비 좀 오지 않게 해줘. 부탁해. 내가? 비를? 정신 차려. 4385 백천아, 아빠랑 걷다가 우연히 아빠 친구를 만났는데 아빠가 딸이라고 인사를 안 시키고 나를 밀쳤어. 내가 못생겨서 그랬대. 겁나 서운해. 야, 이거 진짜 너무 비정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지금 5년 넘게, 6년 가까이 이거 야노도 하고 있는데 최초로 아빠 버린다. 버려! 버려! 세상에 아빠가 그... 너 근데 어떻게 생긴 거야? 이번엔 누구냐? 윤환이구나. 염윤환, 너는 왜?
1: 백천아, 아내가 빨래 세탁하고 건조기를 돌리라고 하는 거야. 새로 산 건조기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살짝 누르라고 해서 살짝 눌렀는데 안 되는 거야. 아내에게 안 된다고 했더니 꽉 눌러야지 그러는 거야. 아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또 혼났어. 백천이, 너도 자주 혼나지?
0: 이게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재밌었어, 윤환아. 야, 내가 살림의 문외 아니고 꽝손인데 너 정도는 아니야. 아니, 건조기 버튼 누르는 거 그걸 못한다고? 야, 한번 살짝 눌러보고 안 되면 조금 더 눌러보고 좀 길게 눌러보고 이거 해보면 되잖아. 몇 번 눌러보다 보면 아, 이 정도 힘이면 되는구나. 이게 감이 올 거 아니야. 세탁기나 건조기 버튼, 어? 감도. 야,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되냐.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도 않고 여보 안 돼, 여보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겠냐. 네가 생각해봐. 내가 진짜 너랑 결혼 안 하길 다행이다.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너도 자주 혼나지? 아니면 날 엮어. 네가, 나 너 정도는 아니야. 나 세탁기, 건조기, 뭐 주방 근처 아예 접근 금지, 출입 금지인데 나는 뭘 해보겠다고 나서잖아. 어? 아니구나. 난 못나서 혼나. 이제 노래 들을 텐데 얘도 빨래 때문에 혼나. 이불 빨래 됐나? 네, 이렇게 노래할 거야 아마. 이불 빨래 됐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노래야. Everybody dance. 이런 노래야. CNC 뮤직 팩토리라고 미국 하우스 댄스 그룹이야. Gonna make you sweat. 들어.

너무 물어본다. 이불 빨래 다 됐냐고. 아, 다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물어보고 말이야. 이어진 노래는 아하의 노래야. Take on me. 내 손 잡아줘. 내 마음을 받아줘.

이영선이구나. 백천아, 나 55년생 양띠야. 내가 형이지. 어, 네가 형이야. 자랑이다. 네가 형이야, 영선아. 김임한이구나. 백천아, 오늘 너무 재밌다. 제헌절 특집으로 3부 하자. 네가. 나 지금 당 떨어졌어. 권소영이구나. 백천아, 나 남자친구가 여러 명 있는데 부럽지. 그게 뭐가 부러워. 너 남자친구 여러 명 있는데 내가 왜 부러워. 한상윤이구나. 백천아, 내가 덥다 그러면 찬물로 씻으라고 그러고 댕댕이가 헥헥거리면 에어컨 틀어주는데 댕댕이한테 질투가 나. 내가 속이 좁은 걸까? 상윤아, 너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아, 댕댕이가 헥헥거리게 만들어. 그러면 같이 에어컨 쓸. 아유, 너 진짜 이명렬이구나. 야, 백천아, 우리 부장 손톱을 꼭 사무실에서 깎고. 야,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딱딱 소리 들리면 다들 슬쩍 의자부터 당긴다. 혹시라도 손톱이 날아올까봐. 한 번은 다 깎더니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왜 그러냐, 명렬아. 네 부장 진짜 이건 뭐야 도대체. 2098. 백천아, 친구 추천으로 백뮤직 듣게 됐는데 무지하게 재밌다. 백천이 너 DJ 재능이 넘친다. 오래 할 것을 추천한다. 입담이 죽인다. 98아, 40년 넘게 하고 있어. 뭘 오래 할 것을 추천해. 나 지금 그런 DJ야. DJ의 재능이 넘친다. 이현순. 백천아, 우리 남편은 샤워가 딱 30초야. 물소리 잠깐 나더니 바로 나와. 벌써? 씻을 때 얼마나 된다고 이래. 백천아, 남잔 다 이러니? 어, 다 그래. 정대영이구나. 백천아, 아내랑 딸이 쇼핑한 데서 따라왔는데 2시간째 구경만 온다. 마음에 드는 옷이 없대. 대영아, 거긴 왜 따라 그랬어? 너 큰일 났다. 2시간째라고? 앞으로 한 5시간 더 있어야 돼. 너 큰일 났다. 다른 데가 있어. 0630. 백천아, 나 사랑이 이모야. 우리 사랑이 예뻐져서 너무 고마워. 나도 자주 듣는데 우리 아들이 6살인데 사랑이 누나 애기 목소리 오늘도 나오냐고 묻는다. 다음에는 우리 아들도 도전하러 올게. 어, 진짜구나. 사랑이 이모.

아유, 아, 벌써 누나가 됐네, 그지? 네 아들 6살, 걔가 누나네. 야, 내가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는지 지금. 그렇구나. 여기까지입니다. 네. 반갑네요. 우리 0630님. 사랑이 이모네요. 세상에. 자, 갑자기 정색하는 것 같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반말할 때는 제가 잠깐 성대를 갈아 끼웁니다. 얼굴도 갈아 끼우고 정신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습니까?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분들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진 못해도요. 추첨을 해서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 뽑을 거예요. 영등포 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경찰관 뽑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공정하게 뽑겠습니다. 뽑힌 분께는 흑마늘 진액, 아이스크림, 편의점 상품권, 우유식빵 등등 추첨해서 보냅니다. 음성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재밌었어요. 선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3종 세트예요. 피자, 콜라 세트 그리고 커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성사연 참여하세요. 휴대폰 보면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한 20초 정도 녹음해서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그 파일을 올리십시오. 카메라를 열어서 비디오로 찍어도 돼요. 저희가 음성만 뽑았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이 길어요.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당첨됐어요 하는 글을 남겨주셔야 주인을 찾아갑니다. 자, 스일이 노래하는 프리라는 노래 이어드리죠.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임백천의 백뮤직 함께하고 계세요. 강지훈 씨가 백천아 이 코너 DJ 극한 코너야. 노래 나갈 때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이는 라디오 보면 제가 헥헥거리는 거 볼 수 있어요. 고혜경 씨 백천아 우리 가족 빵빵 터졌어. 우리 딸이 반말 코너 재밌다네. 2126님 눈물 나게 오늘 정말 많이 웃고 가요. 반말 코너 특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집을 어떻게 할까요? 이성 오늘도 신청곡은 꽝이네요. 아닙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또 도전해 봐야죠. 내일도 만나요 하셨습니다. 네. 아, 김선희 씨가 오늘 태백 갔다가 해바라기 축제 보고 물 닭갈비 먹고 물 닭갈비가 뭘까요? 폭우 쏟아진다고 해서 얼른 왔어요. 해바라기는 아직 덜 피었고 많이 구경은 못했지만 물 닭갈비 별미였어요. 언제 한번 태백 가면 드셔보세요 하셨습니다. 네, 선희 씨.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 오늘 밤부터 아마 비가 지금 많은 비가 예보가 됐죠. 그 산사태 발생 그 주의보도 내려 있고요. 아무튼 모든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 특히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2년 6개월 정도 우리랑 같이 함께했던 우리 제가 늘 선곡의 달인 임병석 PD가 저희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침 7시에 그 우리의 아침, 아,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그 프로로 자리를 옮기게 됐거든요. 아유,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 임병석 PD 입장에서는요. 저를 안 보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네, 소식을 전하고요. 또 새로운 PD가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아, 동고동락 할 거예요. 자,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끝곡은 독일 댄스 그룹이에요. 컬처 비트가 노래하는 미스터 베인이라는 노래인데요. 너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허영심만 가득한 인간이야. 이런 비난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내일 토요일 날 12시 약속합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광명역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여전히 모두 5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강일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춘천 분기점에서 내촌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호법 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 사이와 여주 분기점 부근,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문막에서 만정 분기점 사이와 원주 분기점에서 새마을 때 다시 횡성휴게소에서 둔내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는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봉평터널 사이와 또 대관령 일대로 정체입니다. 이후 대관령 4터널에서는 오전 11시 50분쯤 추돌 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현재도 진화 작업으로 인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대관령 나들목에서 국도로 우회하셔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8738님께서요. 저는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이 항상 매장에 타방송 틀어놨었는데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되셔서 제가 용기 있게 주파수를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DJ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시네요. 은비트 최고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머머. 그 신발 가게 어디 계시나요? 제가 가서 인증 영상이라도 찍고 싶네요. 아유, 역시 우리 은비트 챙겨주시는 거는 반짝이 분들밖에 없습니다. 혹시 매장에 전화기도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가게나 사무실 전화로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02로 시작하는 전화까지 잘 챙겨서 받아주시면 그야말로 퍼펙트인데 말이죠. 8738님께 감사의 의미로요.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응안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7월 17일 제헌절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윤수연의 니나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고정 해주시고 즐겨주세요. 아, 반짝이 8738님께서 점장님께서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되셔서 용기 있게 주파수를 바꾸셨다고. 이렇게 반짝이 분들이 점점 모입니다. 김다혜님께서 응디 저는 오늘도 서아랑 출첵 완료예요. 우리 서아는

지난주에 첫 돌이었어요. 응디의 빛나는 트로트 육아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서아의 첫 돌 축하해 주세요. 돌끝맘이군요. 돌끝맘. 돌잔치 끝난 엄마. 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정신없을 텐데. 이게 진짜 돌이 어찌됐건 뭐 가족들이라도 돌잔치를 안 하더라도 가족들이라도 모여서 식사하고 애기 상차림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죠? 아, 정신없습니다. 이 모든 걸 또 엄마가 엄청 또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야 되잖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7937님께서 저는 이 시간에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거는 편이라서 어머 저도 이 방송 들어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냥 응디가 얘기할 때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웃어요. 그게 재밌다는 저의 소심한 반응이에요. 괜찮아요. 예. 그렇게 또 표현해 주시면은 기사님도 이 방송이 재밌나 보네 이러면서 계속 또 틀어놔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경수님께서 응디 청취율 조사 전화하면 무조건 빛나는 트로트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지야 좋습니다. 반지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015 오는 전화 받아주셔서요. 어제 무슨 라디오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시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하고 응답 부탁드립니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응디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사연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보물찾기 이벤트 마련돼 있어요. 저희가 오늘도 어떤 노래의 효과음을 숨겨놨습니다. 자, 어떤 효과음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늑대 울음소리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 무섭네요.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자, 이 소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반지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함께 하고요. 그리고 2부는요. 반지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코너예요. 보고 싶다 친구야 마련해 있어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응디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위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4: 일양약품
5: 우리 집에는
6: 렉스 비드 렉스
5: 사무실에도
6: 렉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박주희의 청바지였습니다. 3131님께서요. 저는 오늘 할머니랑 콩국수 먹었어요. 응디, 우리 귀여운 할머니 사진 한번 보실래요? 노는 게 꿈입니다. 라는 글씨가 써진 티셔츠를 입고 계세요. 트로트를 좋아하셔서 항상 이 시간에는 응디 라디오 틀어놓고 있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티셔츠에 노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티셔츠 너무 탐나는데. 그리고 여전히 바지는 우리 어머님들의 시그니처죠. 꽃바지 입고 계십니다. 아주 잘 어울리세요. 7209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제가 반짝이 한 명 확보했습니다. 친구가 얼마 전까지 일하다가 쉬게 되었는데 심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비트 들어보라고 추천해줬어요. 김제이 지금 듣고 있겠지? 듣고 계십니까 제이님? 친구가 또 이렇게 추천해줬는데 아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짝이 분으로 또 환영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반짝이 분들 사연 만나볼 거예요. 지금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박현빈의 오빠만 믿어, 연지우의 언니가 간다 듣고 왔습니다. 반제분들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3200님께서 제헌절이지만 오늘도 평소처럼 가게에 나와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손님이 없어서 청소하는데 구석에 초록빛이 보여서 가까이 가보니까 무려 세종대왕님이 그려진 지폐가 석 장이 있네요. 제가 넣어놨는데 깜빡 잊고 있었던 거 있죠? 갑자기 급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소소한 행운이 자주 찾아오길 바랍니다. 초록빛이래. 초록빛이 반짝반짝. 잘하셨어요. 이래서 청소를 잘해야 합니다. 7237님께서 응디 쉬는 날이라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과 남편 다림질할 옷이 산더미네요. 아, 두 시간은 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지만 응디가 친구 되어주니까 괜찮아요. 얼른 끝내고 쉬어야겠어요. 진짜 이거 옷 다려주는 기계 없나요? 옷 다리는 것도 진짜 일이에요. 서가지고 막 다리는데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계속 이게 힘주게 되거든요. 그냥 갖다 대도 다려지지만 이게 탁 이렇게 힘을 주게 된다고. 그러면 또 팔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막 그래요. 얼른 다려놓고 쉬세요. 아이고.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 선물 문의 게시판에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남겨주셔야 됩니다. 노래 듣고 왔어?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구수경의 아득히 먼 곳, 저구의 잃어버린 정.

옆으로 흐르는 곳에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랑 친한 초등학교 동창이 4명 있어. 그 친구들이랑 5년 동안 여행 적금을 들었거든. 다음 달이 만기여서 지금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말이야. 근데 친구 2명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지?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0: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 게 맞는 거지? 아, 드디어 가는구나. 떠나요 5시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1: 얘들아 얘들아 있잖아. 근데 우리 정에 운전할 수 있는 애가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운전도 해줄 겸 내 남자친구도 같이 가면 안 될까?
0: 어머나,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지 뭐야. 근데 말이야, 운전을 한 명이 하는 건 너무 피곤하니까 내 남자친구도 같이 가는 거 어때? 그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1: 어머머머머머, 완전 좋다. 그리고 운전을 해주니까 여행 경비는 반만 내면 되겠다. 어때?
0: 너무 좋지. 우리는 차를 편하게 탈 수 있고, 그리고 너랑 나는 남자친구랑 함께 갈 수 있고, 이런 거를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만 되면 이번 여행 정말 난리도 아니야.
2: 야,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 의견도 들어봐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냥 이번 여행은 우리 여자들끼리 가자. 어때?
1: 어머머, 뭐가 불편해? 너도 내 남자친구 몇 번 봤잖아. 하나도 안 불편해. 여행을 가보기도 전에 뭐 왜 안 좋은 생각부터 먼저 하니? 그러지 마.
0: 그러니까 오히려 더 든든하고 좋다니까. 네가 다른 친구들도 좀 설득 좀 잘 해봐. 응?
2: 난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싫다고 하는 거를 나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그리고 솔직히 너희 남자친구들이랑 가면은 너희는 우리랑 안 놀고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거 아니야. 어? 그게 무슨 우정여행이야. 안 그래?
1: 야! 너 나를 뭘로 보니? 걱정하지 마. 너희랑 훨씬 더 잘 놀 거니까.

0: 수지야. 그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같이 가는 걸로. 알았지?
1: 아, 왜 자꾸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야. 아니 무슨 뭐 커플 여행도 아니고 여자친구 다섯 명이 떠나는 여행에 어?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야 이거 나만 불편한 거야?
2: 나만 이상한 거냐고.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허천미의 당신은 얄미운 나비였습니다. 오늘은 장정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친구들끼리 여행 적금을 들어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친구 둘이가 자기 남자친구도 데리고 가도 되냐고. 무슨. 네. 그리고 한 명은 솔직히 아 남자친구 데리고 가는 건 좀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얘기 꺼내니까 옳다쿠나 이래가지고 자기도 막 그래 그러자 그러자 이러면서 둘이 아주 그냥 죽이 척척척 맞아가지고는 짝짝쿵 짝짝쿵 난리가 났네요. 네? 아니 친구들끼리 든 여행 적금을 쓰는 건데 거기다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난 그 또 이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6931님께서 그러시네요. 저는 여행 경비 얘기하는 부분에서 잠깐 멈춤했네요. 운전을 해주니까 경비는 반만 내겠다. 운전을 해주는데 여행을 반만 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아니 본인들이 우리 여행 적금 드린 거에 가지다가 합류를 하니까 돈을 더 보태야죠.

운전해준다고 돈을 내려, 그러면 기사님을 쓰지, 돈을 주고. 하루 운전해주실 기사님을 쓰지, 뭐더러 불편하게 남자친구들을 불러요. 참나. 9797님께서,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은 이 기회에 같이 가고 싶으시겠지만,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이미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말 꺼낸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끼리 우정여행 가는데 거기다가, 아니, 만약에 다른 나머지 친구들도 다 남자친구로 데리고 와. 그러면 커플 여행으로 그냥 차라리 그렇게 가던가. 근데 세 명은 혼자 가고, 두 명은 남자친구 데리고 오고. 그럼 이렇게 하면 그럼 되면은 남자친구랑 손잡고 짝짝꿍 짝짝꿍 커플이랑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뒤에 친구 세 명이서 이렇게 간다니까. 무슨 들러리 마냥. 분명히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 무슨, 이거는 무슨 얘기할, 토론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0134님께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네요. 만약에 다른 친구들도 우리끼리 가자라는 의견이면 그것도 따라주셔야죠. 나 좋은 대로만 할 수 없잖아요. 아예 커플 여행은 커플끼리 가시고, 그리고 둘이 여행하고 싶으시면 따로, 여행을 가시면 되지. 뭐 친구들끼리 가는데 그렇게 붙어 있고 싶어가지고 그 남자친구로 그 불편하다는데 거기다가 데리고 와요. 그냥 커플 여행은 커플끼리 가세요. 우정 여행은 우정 여행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돈 안 냈잖아요. 그거 뭐야? 적금, 여행 적금. 여행 적금 친구들끼리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밥값 남자친구들이 먹는 것만 그 남자친구분은 7,000원에 커피값 3,000원에 이거 쓰셨으니까 이거 여기 딱딱딱딱 해갖고 이것만 따로 할게.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먹다 보면은 여행 적금에서 나가는 돈이고, 다 같이 시키다 보면은, 이거 이걸로 결제할게 뭐 이럴 텐데. 그럼 남자친구가 먹은 거, 밥 한 숟가락에 찌개, 5스푼, 이거 빼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그것도 거기서, 우리 남자친구가 운전해줬으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 적금에서 그럼 또 기분 상하는 거예요. 여행은 따로 가세요, 커플분.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을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듣고 싶으신 신청곡 있으면요 함께 보내주시면 들려드려요. 노래 듣고 오죠. 박서진의 나랑 가요, 진혜성의 니가 니가.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보물찾기 이벤트 정답곡 발표할게요. 자, 정답곡은 바로 박현빈의 오빠만 믿어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으로요. 류현정의 출세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연절이자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아침 일찍부터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무더위를 피해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은 가운데 오전 11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4터널에서는 차량 넉 대가 부딪힌 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어 이 일대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대관령 나들목에서 차량들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경강로 등의 정체 역시 매우 심한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정체는 호법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사이와 여주분기점 부근, 또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문막에서 만정분기점 사이와 원주분기점에서 새마을대로 정체고요. 더 가서도 횡성휴게소에서 둔내터널 사이와 봉평터널 일대, 그 후로도 진부 1터널에서 진부 3터널 사이와 대관령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강문경의 순정이었습니다. 똑똑 드릴 말씀이 있어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여름 특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목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인데요. 홈페이지 오시면 특집 게시판이 마련돼 있어요. 덥고 힘든 여름철 노래로 응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연과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빛나는 초대석 찾아옵니다. 주인공은 정서주 씨 그리고 재하 씨 함께 할게요. 정서주, 재화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청취율 조사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요. 노래로 대신 전달해 볼게요. 아아, PD님 동굴 소리 부탁드려요.

0: 반짝이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02로는 전화 받아주셔서 응간의 빛나는 토로트 잘 듣고 있어요 하고 응답 부탁드릴게요. 저는 반짝이분들만 믿는 거 아시죠?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이윤성님께서요. 응디 반가 반가. 연기도 너무 능청스럽게 잘하시는 우리 응디 사랑합니다. 트롯 황태자 라이브의 황제 김용빈 노래 꼭 들려주세요. 신청곡은 보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김용빈님 보고 싶어요. 김용빈님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군요. 예. 바로 띄워드리죠. 보고 싶으시면 콘서트나 행사 같은데 그 팬카페 들어가면은 스케줄 다 나오잖아요, 요즘. 그거 찾아보시고 우리 동네 오네 하시면은 슬슬 그냥 요 앞에 산책 가시듯이 가면서 한번 쑥 보고 오시면 되죠. 트로트 가수들은 그래도 행사를 많이 다니니까 행사장에서 보실 수 있죠. 0719님께서 워킹맘의 아침은 언제나 바쁘죠. 고등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 등교시킨 뒤 설거지며 청소며 반려견까지 챙겨놓고 출근할 때가 되면 언제나 제 얼굴은 노메이크업. 근데 아무리 바빠도 저를 위해서 화장할 시간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다는 걸 아이들은 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제헌절 공휴일이라 집에서 마음 편히 듣고 있네요. 응디 이 노래 띄워주시겠어요? 성리의 할란가 모르겠어 신청합니다. 할란가 모르겠어. 할란가 모르겠어. 진짜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바쁘다는 걸 알란가 모르겠어. 정신없이 보내다가도 거울 보면 갑자기 아 나도 진짜 예전에는 꾸미고 살았었는데 내 얼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한 거야 하면서 속상하시죠? 그래도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팩 한 번씩 하고 합시다. 시간 좀 남겨놔서요. 자,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 보고 싶다 친구야로 돌아올게요. 김용빈의 보고 싶어서 그리고 성리의 알란가 모르겠어.

그리운 내 소중한 단짝 명화야, 잘 지내고 있니? 창가에 앉아 옛 생각에 잠기다 보니 문득 네 얼굴이 떠오르더라. 너 그거 기억나니? 여고 시절 귀밑 3cm 두발 단속에 걸렸던 날 말이야. 그때는 조금만 길어도 선생님께서 직접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잘라주셨지. 교문 앞에서 엉엉 울던 나를 너는 달래주었어. 그리고 다음날 너도 나처럼 짧은 단발머리로 자르고 나타나서 나를 한 번 더 달래주었단다. 또 학교 체육대회에서 이어달리기 할 때 내가 긴장해서 발이 꼬이는 바람에 바통을 쥐자마자 운동장 한복판에서 넘어졌었지. 그때 다른 친구들은 다 웃었는데 너만 유일하게 나에게 달려와서 괜찮냐고 물어봐줬다. 명화야, 네가 보여준 다정함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늘 부실했던 내 양은 도시락을 너는 한 번도 흉보지 않았지. 오히려 네 도시락 속에 있는 달걀말이와 장조림을 슬며시 내 밥 위에 얹어주곤 했어. 엄마가 너무 많이 싸주셨다는 핑계로 내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너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단다. 세월이 흘러서 서로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연락이 끊긴 지 수십 년이 흘렀구나. 내 남은 인생에 명화 너처럼 좋은 친구를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는 내게 최고의 친구였다. 그 시절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나눠 가졌던 내 단짝 명화야,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이 시간은요, 만나고 싶은 옛 친구들과의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상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상숙님께서 여고 시절 친구인 명화님을 찾고 계십니다. 보내주신 사연 보니까 추억의 단어들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네요. 귀 밑 3cm. 반찰분들도 두발 단속 시대에 학교를 다니셨나요? 저도 딱 귀 밑 3cm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정말 귀 밑 3cm. 아침마다 교문 앞에 학생부 선생님이 나오셔서 줄자 있죠, 줄자? 네, 줄자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귀 밑에 딱 재보시고 교복은 잘 입고 왔는지 명찰은 잘 달았는지 이렇게 체크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자르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1cm라도 좋으니까 머리에 기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선생님께서 잘라주시면 귀 밑 3cm보다 더 잘렸어요. 울퉁불퉁하게. 처음부터 그냥 잘랐으면은 이쁘게 잘랐을 것을. 정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두새벽부터 등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헤어롤로 머리를 말아서 길이를 좀 짧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추억이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상숙님께서 달리기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어달리기 선수로 나가게 됐는데 그만 발이 꼬여서 바통을 쥐자마자 넘어지셨대요. 아유, 그러면은 뭐 아픈 것보다 창피하고 그리고 같은 팀 친구들에게 참 미안하죠. 다른 친구들은 다 배꼽을 잡고 하하하하 웃는데 명화님만 달려와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아유, 진짜 마음씨 고운 친구분이셨던 것 같아요. 꼭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명화님 어디 계십니까? 여고 시절 친구 상숙님께서 찾고 계세요. 혹시나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빛나는 트로트의 사연 남겨주세요. 저희가 우정의 오작교가 돼서 두 분이 다시 만나실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찾고 싶은 옛 친구가 있으신 분들

들려. 보고 싶다 친구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 계속해서 보고 싶다 친구야 사연 만나볼게요. 안성훈의 웃어라 친구야 나태주의 굿 초이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요, 안성훈의 웃어라 친구야, 나태주의 굿초이스 였습니다.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옛 친구에 대한 추억 사연 만나볼게요. 김지용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내 친구 김현수를 찾습니다. 현수야, 우리가 처음 만난 게 벌써 27년 전이네. 교실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현수는 경기도 성남에서 안경사로 일하고 있었어.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해서 분명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현수, 너는 19년 전 내 결혼식에도 찾아와 주었지. 바쁜 와중에도 찾아와 축하해 주던 네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그 이후 연락처가 바뀌고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되면서 어느새 긴 시간이 흘러버렸구나. 현수야, 나는 지금 새 아들의 아빠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조리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고 틈틈이 헌혈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 문득 학창시절 친구들이 생각이 날 때면 가장 먼저 네 얼굴이 떠오르더라. 경기도 성남 모란에서 안경사로 일했던 김현수야.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사연이 닿아서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수야, 정말 많이 보고 싶다 라고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경기도 성남 모란에서 안경사로 일하셨던 김현수님. 너무 정확하고 너무 자세한 정보라서 난데? 이러실 것 같은데 바로. 아, 그래도 꽤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셨어요. 결혼식에도 찾아와 주셨고. 아, 근데 아이 낳고 뭐 이러시면서 점점 연락처가 바뀌면서 연락이 끊기신 것 같은데, 혹시나 현수님 듣고 계신다면 꼭 연락 주세요. 김지웅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정영봉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형서가 잘 지내니? 군대 동기인데다 같은 내무반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나이도 같아서 많이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지. 특히 넌 유머가 있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너와 함께 있었기에 군생활을 버틸 수 있었어.

썼다. 우린 씩씩한 군인 아저씨답지 않게 서로에게 네가 내 친구라서 고맙다 이런 낯간지러운 고백을 전하기도 했었지. 제대도 같은 날에서 그날 헤어지면서 부대 앞에 있는 국밥집 가서 밥 먹고 이제 학교에서 만나자 하면서 헤어졌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종종 보긴 했는데 취업하고 각자 다른 지방에 살고 결혼해서 가정 꾸리면서 소식이 뜸해졌구나.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아직 너와 연락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형석아, 올 여름휴가 때는 네가 살고 있는 포항으로 한번 내려갈게. 그때 만나서 우리 남자들만의 수다 한번 열심히 떨자. 보고 싶다. 잘 지내고 건강하자, 우리. 오! 처음으로 연락이 끊기지 않은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아유, 군대에서 만나셔가지고 아유, 학교에서 또 아유, 이렇게 돼서 못 만나게 되셨구나 하면서 읽고 있는데 연락하고 계시네요. 올 여름에 또 같이 만나가지고 또 수다 떨고 회포 떨고 너무너무 좋겠네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자, 노래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반짝이분들이 보내주신 예친구 사연 만나볼게요. 정영봉님께서 신청해주신 채백호의 영일만 친구에 이어서 장혜리의 안아주세요까지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그리고 장혜리의 안아주세요 였습니다. 보고 싶다 친구야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이수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박선호 안녕. 너무 쑥스러운데 너를 찾고자 용기 내본다. 사실 너랑 싸웠던 기억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너도 기억하려나? 우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등교를 했는데 그날 아침은 자리가 딱 하나 났었지. 그때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둘 다 서서 갔잖아. 버스에서 내려서 내가 야, 너 왜 자리 안 왔냐? 라고 하니까 네가 다음부터 너나 앉아 하고 대답해서 싸웠던 거 기억하니? 그리고 일주일인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미술 시간에 네가 준비물을 안 챙겨와서 앉아보자 못하길래 내가 내 거 같이 쓰자고 말해서 화해했던 것도 기억난다. 그 시절에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싸웠고 별거 아닌 일로 풀어졌다. 네가 운전하게 되면 나를 꼭 태우고 다닌다고 했던 말 기억하니? 그때 내가 진짜? 네 차 타기 위해서라도 나는 운전 안 배울래 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되었다. 나 아직 운전면허 없거든. 선아야, 다시 만나게 되면 나 꼭 네 차 태워줄 거지.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선아야.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버스에서 한 자리가 나서. 응? 너가 앉아. 아니야, 너가 앉아. 너가 앉아. 아니야, 너가 앉아. 아주 훈훈한 얘기인데 갑자기 내려서 너 왜 안 왔냐? 그럼 너나 앉아. 마치 그 자리에 앉는 게 벌칙이라도 되듯이. 그 왜 이걸로 싸웠지? 서로 양보하다가 싸우는 것도 처음 보네요. 어머. 아, 그리고 네 차 타기 위해서라도 나는 운전 안 배울래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되셨다고. 너무 재밌네요. 말을 너무 재밌게 써주셔가지고. 아무튼 박선화님, 이수연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꼭 선화님의 차를 타고 싶대요. 이랬는데 선화님도 나도 면허 없는데 이러시는 거 아니겠죠? 혹시나 모르니 은비태 연락 주시고요. 두 분 꼭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께도요.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송가인의 꽃이 아니면 어떤가. 김희재의 이런 날 기다렸나요?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김현지 은가은의 사랑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반지분들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받아주셔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다고 응답 부탁드려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는 충청 영호남 곳곳에 좁은 면적으로 산발적 비가 내리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강한 장맛비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자정을 전후해서 중부에 폭우가 시작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비가 거세지는 야행성 폭우라 더욱 피해 우려가 큰 만큼 물가나 산속에서의 야영은 피하시고요. 하천변으로 주차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만큼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부곡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둔대분기점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 강원권 대관령 4터널 통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대관령 나들목에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종 부근에서는 400m를 사이에 두고 두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없으면 불편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차가 없어서 외출하기가 불편하고, 내 집이 없으면 이사 다니기 번거롭고, 멋진 옷이 없어서 나갈 때마다 고민되고, 생각해보면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갖고 싶은 거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은 아니죠. 살면서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비누 없으면 찝찝하고요. 휴지 없으면 난감하고요. 치약, 칫솔 이런 것들도 떨어지면 참 곤란할 때가 여러 번입니다. 사실 없으면 할

하루도 버티기 힘든 것들은 거창한 집이나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찮게 여기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나를 무리 없이 살게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참에 늘 주위에 있으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물, 누구 떠오르는 얼굴 없으세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조규찬님 그리고 박선주님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소중한 너.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7월 17일입니다. 제헌절 공휴일이에요. 휴일인데 다들 여러분들 뭐 하셨을까요? 금토일 황금 연휴 어제부터 여행 떠난 분들도 꽤나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나셨다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라랜드가 생각이 나셨다면 앞으로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지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도 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본다방이 문을 열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시원한 커피 선물도 나누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드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이금옥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녁에요. 가자미 조림을 할 거거든요. 물을 사와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라디오만 듣고 싶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콩디 하시면서 금옥님 문자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가자미 조림 무가 또 빠지면 섭섭하죠. 근데 무 사러 가기가 너무 귀찮으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674님 아내랑 마트에 갔다가 오늘은 필요한 것만 사자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계산할 때 보니까 카트가 가득이에요. 필요한 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하시면서 2674님 보내주셨어요. 저도 아 과일 요것만 사야지 하고 갔다가 바리바리 싸들고 올 때가 많은데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7002님 요즘 아침마다 운동하려고 알람을 6시에 맞춰 놓습니다. 오우 잘하고 계시네요. 6시 알람 끄고요. 6시 10분 알람 끄고요. 6시 20분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운동은 늘 내일부터 하는 거니까요. 점점점. 그래서 안 하셨다는 거네. 건강을 위해서 한 방에 알람에 깨시면 참 좋을 텐데. 7002님 언제부터 운동을 진짜 시작하실까요? 그런 날이 오면 라라랜드 앞으로 다시 문자 좀 보내주세요. 무릎을 다쳐서 재활 중이라 라디오가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시면서 5317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편안한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여어여 케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소녀시대의 카라멜 커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콩디, 저는 집에서 알바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도 하게 됐고 재택 알바도 계속 할 수 있게 돼서 요즘 마음이 너무 편해요. 손보라님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출근 예정이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디서든 우리 손보라님 활약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30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사진을 찍었는데 주름이 과할 만큼 선명하게 나오네요. 요즘 카메라 화소가 엄청 좋아져갖고 화소가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제 얼굴은 따라가질 못하니 괜히 원망스러운 날입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게 그나마 다행인지 하시면서 파라나 30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모였는데 대화 주제가 여행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건강검진 얘기래요. 우리 많이 컸네요 하시면서 3268님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라라랜드 앞으로 또 문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집에서 리모컨 찾느라 10분을 헤맸습니다. 늘 두던 자리에 두면 이렇게 10분

엄마 내 휴대폰 어디 갔지? 하면서 찾을 때 있어요. 내 머리가 조금 정리가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금방 잘 찾곤 하는데 우리 3750님도 요즘 생각이 많으신가 보다. 그죠? 이분에게 오늘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62님,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하다가 10년쯤 전에 입던 바지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입어봤는데 무릎까지 올라오다가 멈춥니다. 바지야, 너는 살이 찌지 않아서 좋겠다 하시면서 7462님 보내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가능하시다면 해보심이 어떨까 싶고요. 우리 7462님에게도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68님,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 나가서 건강검진 결과 이야기만 하다가 오셨다는 이분에게도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훈, 이예진 씨가 함께 부릅니다. 우리 사랑 이대로. 그리고 또 듀엣곡이네요. 김현철, 차은주 씨가 함께합니다. 그대니까요.

주말을 낀 공휴일, 별일 없는 일상의 보너스 같은 하루입니다. 지금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라라 가족들의 신청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스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바. 오늘도 미녀 배달부가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노래를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참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노래도 전해드리고 커피도 나눠드립니다. 좋은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께 성공료 또 드려야죠.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가수 이름과 듣고 싶은 노래만 달랑 적어서 보내주셔도 띄워드립니다. 불금맨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은요. 임재인님의 이 노래 라라랜드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임재희님이 신청하신 곡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개띠 모임 멤버들과 몸보신으로 장어구이 먹고요. 라디오 들으며 산책하고 있습니다. 콩디. 올 여름 더위는 장어의 힘으로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콩디의 보양식은 뭘까요? 저는 제철 음식 찾아먹는 게 보양식인 것 같습니다. 노래는 평행선 신청해요 하시면서 정선심님이 문자 주셨고 아내가 대청소를 지시해서 아내분이 왕이구나. 온 가족 바쁘게 움직입니다. 다 끝내면 수육에 냉면 사준대서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아내분의 파워가 상당하십니다. 신나는 노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4710님 보내주셨어요. 2772님 고등학생 시절에 자주 듣던 노래예요. 콩디 요즘 자꾸 생각나서 라라랜드에 신청을 해봅니다. 잭스키스의 기억해 줄래. 2771님도 문자 참여해 주셨고요. 마수정님 아주 심플합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745님 신화의 으쌰으쌰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7379님도 신청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콩디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사 앞두고 버릴 것들을 정리하며 오늘도 함께합니다. 신화는 노래 필요합니다. 신화의 으쌰으쌰. 그래서 신화의 으쌰으쌰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이렇게 두 곡을 여러분들과 감상해 보겠습니다.

백성무님, 처음으로 참여를 해봅니다. 퀵서비스 신청하고 싶어서 로그인 해봅니다. 그러셨어. 라라랜드에서 처음 듣고 좋아하게 된 노래입니다. 유효의 민들레.

우리 백성무님 또 참여해 주셨고 강원도 찍고 전주 집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콩디 고속도로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줄타기한 며칠 부로 갑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싶어요. 5978님 보내주셨어요. 썸머 징글벨 박진영 씨의 노래가 배고픕니다. 행복 파워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진짜 징글징글 덥네요. 그래서 썸머 징글벨을 선택하셨나 봐요. 그리고 꼬르륵님 원더걸스의 Be My Baby 캐롤송이 아닌데 들으면 겨울이 온 것 같고 설렙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박진영님의 썸머 징글벨 그리고 원더걸스의 Be My Baby 이렇게 두 곡 묶어봤습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is Happy FM.
1: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찾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듣다 보면 시간이 진짜 빨리 흐릅니다. 벌써 1부 끝곡 소개해드려야겠어요.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여름이면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요. 휴가는 아직 멀었는데 점점점. 오수미님이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신청하셨습니다. 노래로라도 우리 다같이 파라다이스를 한번 느껴보죠.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갑니다.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달성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대구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 정체 심해져 있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덕유산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이제 진부 1터널에서 진부 사이와 더 가서는 대관령 일대로만 정체 남아있고 고요. 이후 대관령 4터널은 사고로 인해 여전히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대관령 나들목에서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뒤로 대소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이윤자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본 언니.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이윤자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어떤 자격증이냐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에요. 장기요양 등급 있는 어르신들 댁에 방문을 해서 일상을 케어하는 일인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좀 많아요. 그때마다 라라랜드 잘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만나면 소시적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재미고요. 어르신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저는 적성에도 꼭 맞아서 즐겁습니다. 그래서 소시적에 기타를 잘 치셨다는 한상근 할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더운 날 시원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의 라방 이윤자님의 목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였어요. 우리 한상금 어르신님과 같이 잘 들으셨을까 싶네요. 이 요양보호사라는 일이 좀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하지만 적성에 맞는다 하셨어요. 이 힘든 일인데 적성에 맞는다는 건 정말 귀한 재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인 거고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윤자님 오늘 목소리 잘 들었고요. 사연도 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이윤자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부에도 불금연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라라가족 마음속에 숨어있는 노래 한 곡 건져서 라라랜드로 보내주세요. 함께 들으면서 추억 공유하면 얼마나 좋아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렉, 스피드, 렉. 창고에도

0: 좋다.
1: 오해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이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뽀니 언니 힘들어 아이라 포땡몬 카드 사러 차 타고 문구점 가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대란이라 구하기 어려워서 차 타고 다른 동네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구할 때까지 돌아다니자고 합니다. 오우 대단한데요. 사야겠다는 의지가. 노래로 응원해 주세요 언니. 소녀시대 힘내 하시면서 2071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신랑이랑 지금 드라이브 하면서 듣고 계시대요. 시원한 노래 필요해요 하셨습니다. 시원한 노래는 뭐든 좋습니다. 이은경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5377님 콩디는 잘 넘어지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반 100살 만에 제대로 넘어져서 무릎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더울 땐 잘 드셔야 합니다. 아픔을 참으며 노래 신청해 봅니다. 이지의 응급실. 사진까지 보내셨습니다. 이 나중에 치료 잘하시고 멍도 꽤나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지셨나 보다. 김성철님, 콩디, 저 더위 제대로 먹었나 봐요. 드실 게 없으셔서 더위를 드셨어.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 말입니다. 김수철의 정신 차려 신청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수철님이 노래합니다. 정신 차려.

1780님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퇴사를 하고 요즘 몸 만들기 중입니다. 여름이 확실히 다가오니까 다이어트 몸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회사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된 거라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낮밤도 바뀌고 힘들게 지내다가 이러면 나한테 좋을 게 없다 생각이 확 들어서 셀프 재정비 중입니다. 저는 더 잘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생각 아주 중요합니다. 이승열의 나라. 1780님 신청해 주셨고 여기는 인천이에요. 학교 앞에 분식을 파는 가게입니다. 주 메뉴가 컵 떡볶이인데요.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사드십니다. 저는 지금 고구마를 튀기고 순대를 삶으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노래는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신청해요. 콩디 하셨습니다. 9368님. 어린아이들도 컵떡볶이를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상당히 좋아하죠. 여튼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80님. 신청곡은 하하 스컬의 부산 바캉스입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아빠입니다. 두돌 아들과 아내 덕분에 매일이 정신이 없지만 이 노래만 들으면 벌써 바닷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 가족과 광안리 바다 보며 시원한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부산 바캉스 신나게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우리 황은희님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에 꿀 틀어주세요. 들으면 막막 설레는 하트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바캉스 이어서 한여름밤에 꿀 만나보시죠.

0806님, 콩디 나름 푹푹 찌는데요. 이상하게 환희의 노래가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환희도 자신의 목소리가 뜨거운 편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오히려 겨울밤처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환희의 가슴 아파도,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다 좋습니다 하시면서 0806님 노크해 주셨고, 정윤근님은요, 너무 더워요. 기분이라도 좋게 SG 워너비의 라라라 신청합니다. 그래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그리고 SG 워너비의 라라라 이렇게 두 곡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불금한 신청곡 퀵서비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권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Missing You, Fly to the Sky 만나볼 거고요. SG 워너비의 랄랄라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옛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 딸 올해 28.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모태솔로. 얘가 어릴 때는 걱정이었다. 혹시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 닮아서 사람 보는 눈 없는데 이상한 눈 만나면 어쩌나? 그래서 딸이 약속만 나가도 누구 만나는데? 친구. 친구 누구? 남자야? 그런 거 없어. 진짜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 25, 26, 27 그리고 내가 결혼한 나이 28살. 아무 일도 없었다. 이젠 약속이 생기기만 해도 오늘 누구 만나? 친구? 또 친구야? 남자친구는? 아유 엄마 아니거든. 괜히 혼자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했다가 또 안심도 했다가 그런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집에 오면 방문부터 잠근다. 그리고 나는 방문의 귀를 가져다 댔다.
1: 아니 진짜로? 아 정말?
0: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온다. 혀도 약간 짧아진 느낌이다. 식사할 때도 휴대폰을 옆에 딱 세워두고 알림만 울리면 괜히 씩 웃는 딸. 내가 힐끔 쳐다보면 휙 휴대폰을 뒤집는다. 수상하다 수상해. 어? 여자의 촉이 말하거든. 있다. 얘 분명히 있다. 요즘은 얼굴까지 발그레하다. 하지만 반반이다. 확신이 안 선다. 그런데 엊그제 엄마 방학하면 친구들이랑 3박 4일 여행 다녀올게. 친구? 누구? 아니지. 그래 그래 좋겠다. 어디 가는데? 전화 자주 하면 돼. 잘 갔다 와. 응? 친구들? 맞겠지? 맞나? 친구 엄마 번호를 받아나? 아 고민되네 이거. 연애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걱정. 하는 것 같으면 또 하는 대로 걱정. 딸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상상하고 혼자 설레고 혼자 심란하다. 나 혼자 괜히 딸보다 먼저 사위 얼굴을 상상하는 그런 오후다.

오늘 어떤가요? 사연자님은 서연지님이었습니다. 앞서가는 그 마음으로 신청하신 노래 이소라의 청혼 듣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상상의 나래를 아주 편하게 엄청나게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서연지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다양한 이야기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열연을 저희 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진짜 따님한테 좋은 반쪽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좋은 소식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기 씨의 연애시대 그리고 K-윌의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두 곡 들어보죠.

0: 저기요.
1: 네?
0: 아, 되게 미인이시네요.
1: 고맙습니다.
0: 혹시 전화번호?
1: 네?
0: 아, 저기 전화번호
1: 크게 말씀하세요.
0: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0: 왜요? 또 무슨 할 말 있어요?
1: 예, 제가 진짜 할 말이 있는데요.
0: 뭔데요? 아,
1: 저기 우리 우리 연
0: 우리 연애하자고요?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285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들어갔다가 과자 사고 음료 사고 라면 사고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들어가신 거 맞으세요? 집에 와보니 아이스크림은 안 샀더라고요. 아, 나 진짜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아, 진짜 정신은 다른 데 두고 가신 거죠? 6431님 아내가 TV 보다가 우리도 캠핑 한번 가볼까 하길래 장비를 찾아보는데 텐트, 의자, 테이블 가격 보고요. 조용히 폰을 내려놨습니다. 캠핑은 역시 남이 하는 거 보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준비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뭐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가격대가 진짜 어마무지합니다. 살짝 놀라셨어. 아내분께서 꼬리를 살짝 감추셨습니다. 6431님 보내주셨어요. 1285님, 6431님 두 분에게 선물 챙겨드리겠고요. 3904님의 사연도 좀 전해드려볼게요. 아내가 갑자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묻길래 긴장해서 한참 쳐다보다가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후, 예뻐졌네 했더니 정답 이러네요. 어휴, 저 살았습니다. 아, 한참 생각하시고 찍었는데 맞았어 맞았어. 390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두 분이 케미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림이 아주 예쁩니다.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강타의 프로포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행복이고 감동입니다. 이상 이보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4터널에서는 차량 넉 대가 부딪힌 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이 일대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대관령 나들목에서 차량들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파받아 대관령 일대와 국도로 빠져나가서 경강로 등의 정체 역시 매우 심한 만큼 미리 속사 나들목이나 진부 나들목에서 우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이제 인천 방면 정체가 늘면서 평창에서 둔내터널 사이와 새마을에서 원주 부근, 이후 경기권 곳곳에서도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상주터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받아 낙동분기점 일대의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요, 구매 실적에 따라서 고객의 등급이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처음 왔다면 반가운 사이, 몇 번의 구매 후에는 익숙한 사이, 구매 실적이 조금 더 쌓이면 소중한 사이, 그리고 이보다 더 자주 많이 구매할 수 없다 싶어지면 특별한 사이. 오, 꽤나 일리 있는 직관적인 등급인 것 같은데요. 첫 걸음 해주신 새싹 청취자부터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면서 제대로 뿌리 내려주신 우리 소나무 스드인까지 저희는요 모두 각별한 사이로 모실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저녁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우리 각별한 우리 스트인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입니다. 각별한 우리 스트인들, 아, 이 각별하다. 참 특별하다를 뛰어넘는 아주 고귀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원래 뜻을 찾아보니까 보통과 다르게 아주 특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각각 특별하다로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뭔가 이 각각 한 분 한 분의 사연, 신청곡이 하루하루 매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와 깊은 사이가 되어가는, 친구 사이가 되어가는 아주 각별한 우리 고객님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에도 딴 데 안 가시고 이렇게 청취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사이에 이제 못할 이야기 없는 거 아시죠? 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뭐 숨겨오거나 자랑하지 못했던 일들 뭐 실컷 하셔도 되고요. 속상하고 짜증나는 마음 특히 친구한테 털어놓잖아요. 예, 편하게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편하게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만납니다.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시간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이맘때 우리 스드인들의 정답률은 꽤나 높지만요. 저 혼자 오답의 늪을 헤매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 분명히 제가 한 말인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같아. 자, 오늘은 어떨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2년 전 2024년의 오늘 최슬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최슬기님, 뿌앵! 오프닝의 첫 번째 노래까지 와 좋다. 오늘 하루 어찌저찌 마무리하고요. 퇴근하는 길인데 스드인이 이렇게 맞아주니까 너무 고맙고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네, 살짝 어떤 잡아드리는 느낌? 아, 이제 하루 다 지났습니다. 심호흡 좀 하시고 좋은 음악과 함께 마음을 좀 다독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 그쵸. 하루 정말 힘들게 밖에서 제 반응을 보고 아, 그래서 정답 뭔데요? 지금 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아, 하루 일상 어렵게 마치고 돌아오신 분한테 그래도 뭔가 살짝 뭐 잡아드리는 느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뭘 잡아드렸을까? 정신을 잡아드렸을까? 자세를 잡아드렸을까? 아,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 네 글자예요? 아, 뭐뭐뭐뭐 잡아드리는 느낌? 아하, 그러면 뭐지? 아, 예. 아,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당사자인 저보다는 편하게 듣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힌트곡을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커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뭐뭐뭐를 잡아드리는 느낌? 하루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자, 노래 듣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스테인들의 추억, 저와의 추억, 이맘때 우리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 문제는 네, 살짝 뭐뭐뭐뭐 잡아드리는 느낌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전 노래 듣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또 틀릴 것 같아. 그죠? 말해도 돼요? 가냐? 오, 한번 들어볼까요?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하루 어찌저찌 마무리하고요. 퇴근하는 길인데 스드인이 이렇게 맞아주니까 너무 고맙고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네, 살짝 어떤 브레이크를 잡아드리는 느낌? 아, 이제 하루 다 지났습니다. 아니, 근데 정답 컷을 듣고 브레이크를 잡아드리는 느낌 할 때 소름이 끼치면서 우와 나 맞췄다! 이렇게 좋아하는 내 자신이 너무 아, 형편없었어요. 아니, 그걸 못 맞추면 진짜 안 되는 거지. 아, 그렇네요. 쉼 없이 굴러가던 그 일상의 바퀴에 스드인이 브레이크를 걸어드리면서 이제는 쉬실 때입니다. 이제는 안 달리셔도 돼요. 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사용했던 단어. 살짝 브레이크를 잡아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맞춰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총 10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커크 보내드릴 겁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 선곡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이맘때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스드인 청취율 조사 기간에 우리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아, 우리 사랑이 이렇게 깊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예, 많이들 참 좋아해 주셔서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좌절감을 많이 맛봤지만요. 여러분께서 뭐 즐거웠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드라이빙 포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잠시 후에 열리는 무인음악가게에 펼쳐집니다. 오늘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스드인 주목해 주시고요. 파밤! 패션이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패션,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변진섭의 희망사항. 여기에 청바지라는 패션 아이템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내 어깨에 뽕 들어가지 내 바지는 나팔바지. 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싸이의 나팔바지도 역시나 패션 아이템이죠. 이렇게 제목이나 가사에 패션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옷으로 만나보는 다양한 옷차림 기대하겠습니다. 패션이 등장하는 노래,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게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노래로나마 패셔니스타가 되어봅니다. 패션이 등장하는 노래.

0: 셋 입은 놈 아리사.
1: 오케이. Check this out.
2: 킥 미 원 오브 뎀 펑키 애스 비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가게. 오늘 패션이 등장하는 노래 들으면서 런웨이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예, 참 많은 분들께서 또 택해주신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듣고 왔고요. 윈터플레이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이어졌습니다. 멋들어지게 리메이크한 노래였죠.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김건모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제목에는 없는데 가사에 김

0: 딱 연상이 딱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오렌지 캐러멜의 립스틱이었고요. 그리고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가 네 다섯 번째 곡이었고 여기에 1루에 까만 안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이 까만 안경 이 노래는요 엄청나게 크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제목에 와 되게 참신하다. 그러니까 제목이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선글라스라고 할 텐데 까만 안경을 써요. 어, 까만 안경 와 한 번도 발음해보지 못했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패션이 등장하는 노래 잘 들어주셨고요. 배달음식 교환권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1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이호진입니다.
1: 금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0408님. 별거 안 해도 좋은 편안한 금요일이네요. 저도 아직 할 일이 좀 있고 남편도 서류 작업할 게 있어서 사무실에 같이 남아서 인디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꽂힌 노래

최성곤의 네가 좋아 신청해 볼게요 하셨습니다. 아, 편안한 금요일. 금요일 얼른 퇴근하고 싶으실 텐데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랑 함께 계시니까 아, 여기가 집 같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 가져주시니까 좋고요. 더군다나 꽂힌 노래 두 분께서 들으면서 엄청 웃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바로 띄워드리면서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재연절인 오늘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에 아침 일찍부터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귀경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차량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4터널에서는 차량 넉 대가 부딪힌 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7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됐었지만 현재는 1차로만 막고 처리하면서 통행이 재개됐는데요.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상주터널 부근 사고는 이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낙동분기점 일대 6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방화대교부터 차량들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매주 금요일 2부 첫 곡으로 저 인디가 아끼는 노래를 콕 집어서 한 곡씩 공개합니다. 인디 픽! 인디 픽! 오늘 제가 가져온 곡은요, 2006년 발매된 체리 필터의 정규 4집 앨범 피스 앤 락앤롤의 타이틀곡인 해피데이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내 모습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어느 별로. 작은 일에도 날 설레게 했던 내 안의 그 무언가는 어느 별에 묻혔나. 행복이란 게 우리 다 해봤던 건데 세월이 갈수록 너무 거창한 행복을 바라는 건 아닐까요? 우리 조금만 더 가벼워지면 어떨까요? 체리필터입니다. 해피데이.

0: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오늘 인디픽이었습니다. 아, 그냥 흥겨운 리듬과 보컬에 심취해서 듣던 노래였는데 가사를 보니까 뭔가 마음을 울리는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가사 중에 또 마지막에는 그렇죠. 거칠 것이 없었던 내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어느 틈에 작은 일에도 늘 행복했었던 예전 그대로의 모습 다시 찾고만 싶어. 아, 그쵸. 참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에 그리고 아무 걱정도 없고 무탈한 일에 참 편안하고 다행이다 싶었었는데 그건 이제 기본이 됐고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막 찾고 헤매고 쫓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아, 행복은 그런 게 아닐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행복한가? 한번 느껴보세요. 행복하시죠?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2부 첫 곡이었고요. 이제는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이 이어질 겁니다. 오늘 찍은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오늘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립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허밍으로 다가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트인과 인디 우리 사이의 거리 몇 센치?

0: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마카롱 쿠폰
1: 마롱쿠
0: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허밍 잘 들어보세요.
1: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띠리

0: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인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였습니다. 너무 독보적이고 진짜 예, 그런 노래라서 거의 오답이 없죠. 제가 허밍으로 잘 구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시 제대로 불러드리면 아 이거 뭐 의심할 여지 없죠 이 노래는 뭐 이 부분이었습니다.
1: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써써써
0: 이걸 해야 돼
1: 아메리카노

요렇게. 예. 오늘 정답은 안매 안매 안매 안매 10cm의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을 해서 정말 그 아메리카노와 잘 어울리는 마카롱 쿠폰이죠. 마롱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정답 꼭 듣고 옵니다. 10cm의 아메리카노.

10cm의 아메리카노. 오늘 스비드바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참, 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썼지? 와, 진짜 대단해, 훌륭해, 존경해. 10cm 정렬 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노래 아메리카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손영옥님, 중3 딸 기말고사 끝나고 숨 좀 돌리려니까 아이고 이제 또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가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제 딸이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고등학교에 지원하겠대요.

제가 못 이룬 꿈 우리 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어, 그래요? 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별히 지원하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평생 초본 춤이라고는 율동이 전부인 사람인데요. 안전교육 영상을 찍어야 돼서 아이들이랑 파라파라 댄스를 연습해봤어요. 유행이라고 해서 대충 뭐 따라서 흔들어보긴 했는데 라떼는 파라파라 하면은 소유진 아니었나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아무튼 상 받아서 공모전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원조 파라파라 퀸 소유진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9566님도 느끼시죠? 한 20년, 30년 만에 이 유행이 계속 도는 느낌 들지 않아요? 우리가 대학 때 입었던 옷들도 최근에 엄청 2020년대 초반에 계속 유행했었어요. 아, 신기해. 음악 장르도 그렇고. 그래서 잠시 후에 몇 년 후에는 진짜 또 보컬 그룹들의 전성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때까지 잘해야 될 텐데. 그때 우리 당시에 그 보이스투맨이나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그죠?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돌 것 같아. R&B도 또 한 번 돌 것 같고요. 그죠? 자, 파라파라 퀸. 이거 손 흔들면서 팔랑팔랑 거리는 거잖아요. 저도 뭐 잘 몰라서 노래 들으면 또 알겠죠. 몸이 움직이겠죠? 좋습니다. 소유진의 파라파라 퀸 그리고 어스의 지금 이대로 듣고 오늘의 장면에서 다시 만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장태숙님. 화물 운전하는 남편이 오늘 갑자기 일이 취소됐다면서 일찍 퇴근했는데요. 카레를 해놓고 저를 기다린 거 있죠? 와, 처음입니다. 남편이 차려주는 밥. 감격. 아,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그죠? 와, 남편이 일 취소됐다고 일찍 퇴근했는데, 아, 뭔가 그 좌절해서 계시지 않고, 그래도 우리 태숙님을 위해서, 아유, 정성스럽게 저녁 밥을,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으신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면서도, 앞으로 계속 해줄라나? 싶고 기대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요. 아유,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도 우리 남편이, 아이고, 우리 부인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또 느끼는 계기가 됐을 것도 같고, 아유, 행복한 저녁이네요. 4567님 인디, 저 동전 교환하고 왔는데요.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금액을 보니까 뿌듯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뭐 요즘 세상 동전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다 그냥 뭐 어디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되겠어 해서 사진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793,750원입니다 이 동전 다 샜더니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돈. 야, 세상 동전을 우리 4567님이 다 가지고 계셨네 싶으면서, 진짜 이 정도면 뿌듯하죠. 모은 보람 있죠. 아, 대단하신데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엄마 아빠랑 신문지 펼쳐놓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돼지저금통 깨가지고 샜던 기억이 있는데, 아유, 정말 잘 모으셨습니다. 진짜 알뜰하시네요. 7995님 제가 집에서 돌돌 말아서 만든 계란김밥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따라해본 건데 괜찮아요? 저 어릴 적 꿈이 요리사거든요. 인디, 눈으로 맛있게 드세요. 아, 꿈이 요리사일 정도면 감각과 또 물려받은 그 센스 인정입니다.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아, 진짜 너무 식상한 멘트인데 파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보여요. 어쩜 이렇게 정갈하고, 와, 크기도 이렇게 똑같이 맞추고. 이 계란김밥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하죠. 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들 드신다고 하던데.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눈으로. 5053님 170일 된 우리 딸 아랫니가 올라왔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 것 같아요. 제 무릎에서 웃고 있는데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이뻐하시는 모습이 본인의 따님이시니까 너무 당연하면서도, 이 삼촌이 보기에도 아, 이렇게 이쁘네, 아이고 그럴만하네 또 싶은 생각이 새삼 듭니다. 아랫니가 이렇게 올라와서 한껏 웃고 있는데, 아이고, 눈물 나셨죠? 그죠? 얼마나 이거 아랫니가 올라오려고 가려웠을까 싶어요. 가려워서 막 입을 막 뇽뇽뇽 거리고 그랬을 텐데. 귀엽습니다. 이쁘게 잘 키우세요. 아이고. 자,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하루의 다양한 순간을 함께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이후에 라종민의 Say Yes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 겁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저 인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들 언제든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 한 장으로도 고스란히 그 마음들, 일상들 느껴지고요. 같이 즐거워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3929님께서 청해 주신 핑클의 자존심 걸어놨고요. 이어지는 노래들은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그리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까지 듣고 올게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제 2부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테인들의 사연 한 분이라도 더 만나보려고요. 0721님께서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네요. 살을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려나? 인디, 저 더위 먹었나 봐요. 유유. 0721님 너무 공감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아 진짜 너무 덥고 습하고 힘도 안 나고 축축 처지고 입맛도 없고 어떤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이거 더위 속에서 먹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아 입맛이 없는 게 당연하죠. 배는 고픈데 아이고 그래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이게 그 복날도 엊그저께 있었지만은 아유 살려고 먹어야겠다 이렇게라도 꼭 드셔야지 예, 체력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틈틈이 수분 보충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까 아메리카노 이렇게 노래도 불렀었지만 진짜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 여름에는 진짜 물을 반드시 그만큼 더 보충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9411님 이사를 앞두고 이삿짐 센터에서 견적을 보러 오셨는데요. 집에 짐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3분의 1은 버리겠다고 약속하고요. 겨우겨우 금액을 깎았습니다. 아이고, 뭐부터 버려야 할까요? 아, 그래요. 집에 짐이 참 많으신가 봅니다. 저 아시는 분들은 2년 전에, 2년? 3년 전인가? 예, 40년 살던 집 이사했잖아요.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해. 뭘 버리고 뭘 남겨둬야 될 거 하나 없이 그냥 싹 다 버렸으면 좋겠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고 다 정리하면서 그렇게 해도 진짜 한 세월이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또 예, 금방금방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미련 갖고 있다가 참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사 좋은 기회니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북 김천에는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영남 지역에서 세찬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점차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사이 비가 거세지는 야행성 폭우라 더욱 피해 우려가 큰 만큼 물가나 산속에서의 야영은 피하시고요. 하천변으로 주차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헌절인 오늘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에 아침 일찍부터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정체는 귀경 방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울요금소 부근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와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7시간 넘게 전면 통제됐었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4터널은 이제 통행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1차로는 막혀 있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 남자가 1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리스본에서 마주칩니다. 영국 작가 존 버거의 소설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의 서두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망자는 자신이 머물고 싶은 단 하나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가 선택한 곳은 포르투갈의 리스본. 생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이국 땅이었죠. 남자는 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비로소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품었던 열망과 외로움, 그리고 못다 이룬 꿈들을 말이죠. 참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단순하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 아내, 남편, 상사, 후배, 어떤 역할 안에 그 사람의 삶을 다 담아버리곤 하죠. 그래서 정작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더 많은데요. 오늘은 그 채워지지 않은 빈칸을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If I'm our girls keep secret in the strangest ways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17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아, 가깝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취미, 뭐 좋아하는 음식, 요즘 읽는 책 이런 거를 스몰 톡 삼아서 잘 물어보죠. 근데 정작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예. 한번 보세요. 진짜 그래요. 예. 예. 우리는 이제 보통 가까운 사람을 뭐 엄마, 아빠, 뭐 남편, 아내, 예. 어떤 역할로 이제 그 사람을 좀, 가두기 시작한 거죠. 예. 저 사람도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뭔가 꿈이 있고, 내가 옆에 있어도 뭔가 외로울 것이고, 예, 고독도 있을 것이고, 참 그, 참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역할에 너무 가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시간을 뭐 오래 함께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요즘 어때? 요즘 무슨 생각 자주 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물어보는 것 자체부터가 좀 어색하긴 해요. 이런 질문 자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런 질문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예, 그게 관심의 어떤 정말 깊은 표현이라는 걸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 좀 그 관계가 더 진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의외의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자주 하셔야 돼요. 예, 한 번에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자 제헌절 공휴일이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예,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청취율 조사 예, 막바지죠. 예, 마지막 불꽃을 피워보겠습니다. 닭강정 쿠폰 예, 준비했거든요. 많이 예, 사연 보내주시고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라카사 아줄, 예, 솔로 브리아라 눈까마스, 예,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예,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준비한 음반 선물 딱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재즈 피아노의 거장 빌 에반스의 3대 명반이 고루 담긴 LP 음반입니다. 예,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1로 사연 보내주세요. 성함도 함께 적어서 주시면 더 좋습니다. 벌써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예, 무작위 추첨으로 총 다섯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3695님 휴일인데도 생방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0381님 두 번째 사연 보내요. 언제부턴가 8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채널을 돌립니다. 그냥 다른 이유 없이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듣고 계시면 뭐 그게 최고죠. 네. 아날로그님, 김천입니다. 비가 순간 난리 정신없이 퍼붓더니 잠시 멈췄어요. 안전경고음에 깜짝 놀라며 한편으로는 곧 수학을 앞두고 있는 저희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아, 그러게요. 예, 잘 넘기셔야 되는데 이거 포도또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예, 안정욱씨. 피해가 부디 없기를, 예, 잘 넘어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유. 1239님 지금 우중 캠핑 중인데 아이들은 비가 오는데 엄마 자꾸 찾아요. 화장실 가고 싶다, 물 달라, 간식 달라, 밥 달라, 엄마 너무 찾아요. 힐링하러 왔는데 너무 힘드네요. 엄마 한 번만 불러라. 아이가 세 명이라 엄마는 달아요. 예.

오늘 비 많이 온다는데 조심하시라고. 아이고. 아니 비 오는데 아이들을 셋이나 데리시고 캠핑을 가셨어요? 괜찮습니까? 지금 계신 곳은? 예. 비 소식 없나요? 아니 비가 많이 내리면은 가시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이고. 1239님한테 너무 고생하셔서 예,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526님 퇴근까지 7시간 남았는데 멍하니 시간만 가길 기다리느니 더욱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두 배로 더 힘드네요. 살려주세요. 퇴근까지 7시간이면은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뭘 하셨어요? 예? Firehouse의 Don't Treat Me Bad 신청을 하셨습니다. Poison의 Unskinny Bob까지 두 곡 듣죠.

3526님이 신청하신 Firehouse Don't Treat Me Bad 그리고 Poison Unskinny Pop 예, 두 곡이었습니다. 6708님 엄마와 백만년 만에 맥주 한잔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동료들과는 술자리가 종종 있는데 정작 가족과는 술 한잔 기울이지 못하고 살고 있었네요. 엄마와 둘이서 맥주잔 부딪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좋은 저녁이었습니다. 한 번씩 모녀만의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빗소리가 제 기분을 더 좋게 하네요. 기분 좋으시구나. 예, 그래요. 가족하고는 정작 예 그럴 일이 많이 없죠. 그리고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술 한잔 기울이긴 하는데 이게 집에서 먹는 거라 집에서는 또 이런저런 얘기를 못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서 예 좀 다른 공기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게 속 얘기가 더 잘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6708님한테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688님 예, 여긴 광주인데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더워요. 비 좀 내려주라고 귀 좀 팍팍 넣어주세요. 예. 지금 보니까 수도권 쪽이 아마 예 지금 예 맞아요. 수도권 쪽이 지금 많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강원, 충청권, 예, 충청권에 지금 예비특보가 호우 예비특보가 지금 발효 중인데 아마 그 밖의 지역은 지금 예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이곳에 좀 집중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주혜 씨, 제주도는 너무 더워요. 남편이랑 마당 오징어 등 달려고 하다가 더위에 일단 철수했습니다. 육지 쪽에 비가 오려고 제주도가 이리 더운가 봐요. 너무 덥네요.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7834님, 오늘은 남편이 무심한 듯 세음이 끝났으니 이상호의 드림팝으로 가? 하며 물어오네요. 그러려고 라고 대답하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끔은 상호님의 멘트에 저도 따라서 낄낄낄. 예, 이게 너무 좋아서요. 팝송도 좋아하죠. 예. 무심한 듯. 네, 이상호의 드림팝으로 가? 가? 어딜 가? 채널을 돌리라는 말씀을 가? 이렇게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606님, 예, 방송에 생전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안 해본 일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아, 그러세요? 자, 벤 헤일런의 Push Comes to Shove 신청을 하셨습니다.

트래비스 클로저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7일 금요일 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570님 라디오에서 기프티콘을 받으면 아빠께 보내드리며 더 친해졌습니다. 아빠는 리뷰를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만나면 싸우지만 깨톡으로는 절친입니다. 절친 아빠랑 오래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아빠 귀여우시죠? 아, 이제 리뷰를 이렇게 써주신다는 거죠. 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예, 1570님보다는 훨씬 더 길게 쓰시네요. 이복순 씨, 별일 없는 하루를 보내네요. 남편은 친구들 1박 2일 남해, 아들은 친구들과 2박 3일 강원도 여행. 혼자 드림밥 들으며 옷장 정리하는데 힐링 되네요. 자유로워라. 예, 편안하게 잘 듣고 있답니다. 예, 진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 예. 또 밖에 또 비도 오고, 예, 굳이 나갈 일 없고, 예. 아, 좋죠. 예, 홀가분하게, 그쵸. 3267님, 예, 정말 오랜만에 드림팝 들어요. 그 자리에 계속 한결같이 계셔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중국집에서 어향가지와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이 먼저 나오고 어향가지가 40분이 지나도 안 나와서 결국 메뉴 취소하고 나왔네요. 주문도 안 들어간 듯, 예, 면배만 채우고 나왔습니다.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정작 어향가지를 먹고 싶었는데 짜장면과 짬뽕만 먹고 나오는 이런 사태. 아 참. 아니 그러면 좀 미안하면 뭐 서비스라도 이렇게 좀 저기 뭐 군만두라도 좀 갖다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간 예, 중국집에서도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윤미련 씨, 여긴 울산, 예, 우중에 산책 중입니다. 예, 굵은 빗줄기는 아니지만 우산을 써야 할 정도 공기는 무겁지만 운치 있는 예, 저녁입니다. 아, 울산에도 이제 비가 오는군요. 그리고 이균재 씨, 딸이 태어난 지 28년 만에 엄마와 딸이 둘이 오늘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비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끝나고 집에 가서 아내와 시원한 닭강정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보내드려야죠. 아이고 여행 취소돼서 얼마나 또 예, 그러시겠어요.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108님이 신청하신 One Republic, Good Life 그리고 Ben Folds의 Sky High.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가볍고 조심성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건방지고 주제넘은 사람을 향해 흔히 너 진짜 뭐뭐하다고 말하곤 하죠. 뭐뭐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힌트, 스티브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러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까브로 까브로 또 까브로 아마도 미쳤는가 벼.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까불다, 2번 나대다, 3번 날뛰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1: 4만원
2: 재고관리
1: ERP.
2: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트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스티브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까불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6946님이 신청하신 뉴트럴스의 Dance with the Rain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수월한데요. 이타반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까지 6km가량 정체에 남아있고요.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12km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새마을에서 원주까지 5km 속도 줄여 지나고 있고요. 강릉 쪽은 대관령 1터널에서 대관령 4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도로 작업으로 일대로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은 흥천 입포 나들목부터 동곤지암 나들목까지 4km 정체에 남아있고 또 제2중부고속도로 인천 쪽은 경기광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레이 월싯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 84님 집에 식구들 다 있는데 저만 출근했어요. 억울해요. 얼른 퇴근해서 마트 들러서 맥주 사서 집에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도 그쳤고 음악도 맥주를 부르는 듯합니다.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예, 10시부터 예보가 돼 있었는데 벌써 예, 저 이따 집에 어떻게 가죠? 비가 많이 온다는데 예, 그때는 많이 안 오겠죠. 0580님 이상호의 드림팝 처음 들어요. 속초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인데 닭강정 못 먹고 왔어요. 닭강정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속초면은 닭강정인데 왜 거기를 예, 못 가셨습니까? 0580284님한테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형씨 연휴에 야간 근무를 신나게 하는 예, 드림팝 서울역을 바라보며 야간 근무를 상호님의 팝을 들으며 항상 저녁 시간을 감사하며 보냅니다. 서울역을 바라보신다고요? 그러면은 그 서울역 맞은편에 그 경찰청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경찰서에 근무하시나? 거기가 남대문 경찰서인가요? 남대문 경찰서 같은데? 그쵸? 예. 제 기억으로는 아니 뭐 거기가 아닐 수도 있죠. 뭐 저쪽 예, 저쪽에 뭐 다른 건물일 수도 있고 그냥 예, 서울역을 바라보신다고 하니까 아, 야근을 하시는군요. 김대형씨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Bruno Mars, I Just Might. 229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일러에 심해지는 소음에 심란합니다. 수리할까요 말까요?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소음이 좀 심각하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예. 알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비용 문제 때문에 망설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좀 일이 커질까봐 그러신 건가요? 근데 이거 계속 방치하셨다가 더 오히려 저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 말이 맞죠? 아 진짜 요즘은 맞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예. 미리미리 좀 이렇게 점검해 두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0230님 셔플댄스 도전 오늘 1일 체험해봤는데 마음은 무척이나 신나는데 몸이 발이 따로 놀아요. 속상합니다. 체험으로 만족해야 하나 봐요. 예. 셔플댄스가 예, 막 그 엄청 동작들이 많은 건 아닌데요. 이게 보니까 리듬을 잘 타야겠더라고요. 예, 리듬을 잘 타. 동작이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같은 동작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좀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되나 봐요. 예, 한번 좀, 아, 일 체험하시고서 뭘, 그, 저기, 예, 좀 더 해보셔야죠. 5319님 휴일에 생방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저는 영덕 차박 왔습니다. 아직 여기는 비 안 오는데 우중 차박도 나름 운치 있으니 기대 중입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이걸 기대하실 수가 있을까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최원철 씨가 캠핑장에서 불멍 중이에요. 아직 비가 내리진 않는데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네요. 또 이분은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다고. 예, 아 이게 다들 이렇게 감성이 다 다르십니다. 예, 5886님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오늘도 배불리 먹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식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책을 읽지 마세요. 예, 이런 책을 읽으면 더 먹고 싶어요. 이상하게. 배불리 먹지 말 것. 그러니까 적당히 배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예. 그래야 뭐 위에도 부담이 없고 소화시키는데도 그렇고 숙면에도 그 너무 많이 드시면 숙면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야식을 드시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먹고 싶으니까. 예, 먹고 싶으니까. 그래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5759님.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친하게 지내던 무리도 각자 다른 길을 가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원이와 은미라는 좋은 벗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이어준 인연이 앞으로도 편하게 안부를 묻고 차 한잔할 수 있는 오래된 친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아이들의 학부모와 이렇게 친구가 되신 거군요. 말하자면, 그쵸? 야, 이런, 이게 웬만큼 아이들, 글쎄요.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근데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요. 베니킹의 Stand By Me 신청하셨고요. Temptations, My Girl.

5759님이 신청하신 Benny King, Stand By Me 그리고 Temptations, My Girl 두 곡이었습니다. 정재걸씨, 아빠와 하루 죄행일 집에 있었는데요. 맛있는 음식 해주시겠다며 돼지고기 김치찜을 해주셨어요. 한가득 쌓인 설거지를 저에게 토스하시네요. 아들 된 도리로 했습니다. 잘한 거죠? 와, 아버지께서 돼지고기 김치찜?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예, 그냥 뭐 찌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뭐 일단 김치가 다 한 거죠. 예, 그 저기 숙성된 김치가 맛있으면 예, 이제 뭐 돼지고기도 이제 좀 좋은 걸 좀 쓰셔야죠. 예, 그래야지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돼? 잡내가 좀 안, 잡내를 잡아야 돼요. 예. 근데 맛이 있었나 보네요. 예, 맛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시고 딱히 뭐 맛이 없었으면

맛이 없었다라고 뭐라고 한마디 하셨을 텐데. 맛있게 잘 드셨나 봐. 뭐 그럼 됐죠. 뭐 아유 설거지 하셔야지. 아버지가 해주셨는데. 아, 정재걸 씨한테 예,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랑 함께 드세요. 예,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0455님 대구에서 택시운전 2년 차입니다. 아, 2년째 잘 듣고 있습니다. 팝은 잘 모르지만 그냥 공감력 떨어지는 DJ님 이야기 재미나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닭강정 때문은 아니지만 문자 소개되면 좋겠네요. 비 오는 연휴 오늘 밤은 손님이 많으면 좋겠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이렇게 보내시면은 제가 닭강정을 드릴 줄 알았나요? 예? 뭐 좋은 얘기가 없잖아. 아무것도. 공감력 떨어진다고 그러시고 뭐 재미나게 듣고 있다고 그나마 얘기하시니까 예. 아, 비가 오는군요. 대구도. 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 택시운전 2년차 0455님한테도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232님 청취율 조사 전화 꼭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올까요? 예, 받으면 꿈디 드림팝이라고 할 거예요. 약속. 예. 수도권에 계시면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 전화가 갈 겁니다. 예. 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아마 갈 거예요. 보니까 아까 보내주신 분 보니까 3377로 이렇게 오던데요. 2056에 3377. 그 번호를 많이 보내주시던데. 예, 캡처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제이슨 위버, 로먼 앳킨슨 그리고 로라 윌리엄스, I just can't wait to be king 듣죠.

네, 라스트 콘서트 OST 중에서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데디카토 아무나 스텔라 들었습니다. 6903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 1726님 오늘 밤은 정말 덥네요. 여기는 김해입니다. 비가 와야 되나 봐요. 산책하며 듣는데 참 덥네요. 그래도 금요일이라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셨고, 6576님 서귀포예요. 저는 꿈디와 동갑친구인데 우리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고 쓸쓸한 마음 드림팝으로 많이 달래었습니다. 꿈디 너무 웃겨요. 머나먼 서귀포에서도 드림팝 애청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 아, 저랑 동갑친구시군요. 예. 성함을 좀 적어주시지 제가 부를 텐데. 누구야? 서귀포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646님 부산서 버스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이어폰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귀 속에서 계속 닭강정하니 너무 배고프네요. 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아 슬프네요. 야식 먹어야 할 듯합니다. 보내달라는 말씀이시네. 닭강정 예, 보내드릴게요. 자, 스니커의 More Than Just the Two of Us, 그리고 Manfred Mansour's Band의 Questions.

스니커, More Than Just the Two of Us, 그리고 Manfred Mansour's Band의 Questions 예, 두 곡이었습니다. 5905님이 어제 수고한 남편 박민호 예, 지휘하느라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오, 뭘 하신 거예요? 지휘를, 오, 뭐 공연을 하신 것 같은데.

했는데, 야, 멋지십니다. 예. 5626님, 보양식 드시고 건강한 여름나기 하셔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R. Stewart의 Year of the Cat 신청하셨네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곡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브라이언 아담스 I finally found someone. 저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눈은 원래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대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고대 영어에서는 유가 2인칭 복수 대명사로만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할 때도 복수형을 쓰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오직 왕을 부를 때만 You are my lord 라는 표현을 쓰다가 계급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모두가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너를 부르는 것만으로 나는 너를 존중합니다 라는 마음이 담기게 된 거예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나를 다정하게 부를 때면 마음이 녹아내리곤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하나 예쁘게 모여서 우리의 오늘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7월 17일 금요일,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그저 평범한 단어라고 생각했던 유가 이런 깊은 의미와 또 역사를 지녔는지 몰랐네요. 존중의 의미를 안에 숨기고 있었던 유. 한국말로 하면 뭐 당신? 이 정도 될 텐데 우리는 또 모르는 사람끼리 싸울 때 당신 뭐야? 네, 이러곤 하는데 네, 당신, 유라는 말이 또 문화권마다 다르게 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7831님, 저희 회사는 직급 대신 애칭으로 부르거든요. 사만다, 체리, 덩크 이렇게 부르다 보면 여기가 뭐하는 회사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참고로 어플을 개발하는 IT 회사입니다. 사원증에도 애칭이 적혀 있어서 가끔 피식 웃어요. 와, 이런 회사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직접 거기서 일하는 분은 이렇게 처음 봤네요. 신기합니다. 좀 처음에 쑥스러울 것 같아요. 사만다, 이 파일 좀 처리해줘요. 네, 약간 외국 드라마 같기도 하고. 6740님, 중학교 3학년 사춘기 아들이 요즘 자꾸 버릇없이 굴더라고요. 너 이리 와 했더니 상처받은 얼굴로 너라고 하지 말래요. 아들이라고 불러달래요. 혼날 땐 혼나더라도 아들로서 혼나고 싶다는 중3. 사춘기 어려워요. 그럼 오프닝 얘기를 해주세요. 너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네, 다시 듣기로 네, 제 밤그대를 들려주시죠.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김건모의 You Are My Lady. 앞서 들으신 곡은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5821님, 큰맘 먹고 냉감 패드라는 걸 샀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깔고 누운 다음에 선풍기 트니까 확실히 끈적한 게 덜하네요. 여름은 밤에 푹 자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밤엔 숙면을 기대해봅니다. 제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죠.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럴 땐 참 힘들어요. 옛날에는 이런 열대야 있을 때 그냥 거실에 선풍기 틀어놓고 돗자리를 깔고 온 가족이 잠을 자곤 했죠. 창문 열어놓고. 돗자리가 냉감 패드 같은 것으로 많이 진화를 했군요. 0304님,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한국에 놀러온 관광객들이 가방을 끙끙 대면서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영어가 짧아서 대화는 못하고 눈짓으로 내가 들어줄게 라고 신호를 보낸 다음 계단 위까지 들어다 드렸네요. 과자를 나눠주셔서 두 봉지 얻어왔어요. 착한 일 한 기분이에요. 아유, 그럼 착한 일 하셨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정말 좋게 만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이렇게 그 현지인들의 친절을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그 나라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아무튼 정말 가방 엄청 무거웠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1218님, 옆 동네 사는 친구가 제육볶음 해다줬어요. 신랑이랑 둘이 술 한잔 하려고 만들다가 저 주려고 더 많이 했다네요. 친구 덕에 우리 집도 맥주캔 땄어요. 저보다 신랑이 더 신나 보여요. 제육볶음이 술안주로도 괜찮고 또 그냥 밥 먹을 때도 너무너무 네, 훌륭한 메뉴죠. 밥을 더 많이 먹게 해주잖아요. 근데 옆 동네에 사는데 이렇게 직접 이 밤에 제육볶음 직접 해다주고 정말 대단한 우정입니다. 이런 친구 저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9806님 신청곡입니다. 이어서 5769님 청해주신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들려드릴게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잊어버리게 될까? 분명 집을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메모장에 적어둘까?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다 적고 살아. 그냥 가자. 그렇게 당당히 집을 나선 나는 살 게 있다는 걸 당당히 잊고 당당히 집으로 퇴근을 했다. 입고 있던 옷을 세탁기에 넣은 다음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머리에 아 하고 느낌표가 뜬 거다. 맞다, 세제 없잖아. 오늘도 못 빨게 생겼네. 여름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전원 버튼을 다시 끈 다음 휴대폰을 열어 쇼핑몰 사이트를 켰다. 주문 버튼을 누르려다가 마트가 세일 중이라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고 그렇게 나는 또 내일은 꼭 사야지 다짐을 했다. 잠옷을 챙겨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기를 켠 다음 미지근한 물로 온몸을 적시며 더위를 식혔다. 하루 종일 쌓인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바디워시를 손바닥에 쭉 짜는 순간 아 하는 탄성이 또 한 번 나왔다. 맞다, 바디워시도 없잖아.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사둘걸.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뚜껑을 열고 비어있는 통 안에 물을 넣어 거품을 냈다. 몸을 구석구석 씻는 게 아니라 겨우 헹구듯이 샤워를 마치고는 얼마 남지 않은 바디로션을 탈탈 털어 몸에 발랐다. 이것도 사야겠네. 잊어버리지 말자. 라는 생각을 나는 며칠째 하는 중이다. 화장대 앞에 서서 팩 하나 붙여볼까 하다가 사둔 걸 다 썼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났다. 이것도 떨어졌다고? 나는 대체 있는 게 뭐야? 다행히 수분크림은 여러 개를 한 번에 사둬서 남은 걸 탈탈 털어 얼굴에 듬뿍 바르고는 새 걸 뜯어 화장대에 놨다. 세제도 없고 바디워시도 없고 팩도 없고 또 사야 될 게 뭐가 있더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 메모장을 켰다. 필요한 걸 알면서도 깜빡하고 사지 않은 것들과 곧 떨어질 예정인 것들을 메모장에 적어내려갔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늦어도 이틀이면 오겠지만 그럼 꼭 필요가 없는 것까지 장바구니에 담아서 되도록 쓰는 것만 집 앞 마트에서 사는 버릇을 들이는 중이다. 게다가 세일 때는 동네 마트가 더 저렴하기도 해서 기간만 잘 맞추면 카드값 아끼는데 꽤 도움이 된다. 그저 문제라면 자꾸 깜빡하는 내가 문제일 테고. 내일은 진짜 꼭 사야지 생각하며 휴대폰 알람 맞추기로 다짐해본다. 근데 왜 필요한 건 마치 짠 것처럼 한 번에 똑 떨어질까? 분명 사야 할 게 더 있을 텐데 아, 왜 생각이 안 나지?

잊지 말아요. 백지영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들으셨는데요. 들으면서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필요한 게 분명 있는 걸 알면서도 당장 사러 가는 게 아니면 깜빡하곤 합니다. 그리고 쓰던 것들이 꼭 비슷한 시기에 똑 떨어져서 우릴 난감하게 만들기도 하죠. 인터넷 주문 대신 마트 세일을 선택하셨는데요. 내일은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이니까 눈 뜨자마자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임은정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현준의 파일럿 436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였어요.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3304님, 대학 때 친구들과 부산 사는 친구네 놀러 왔어요. 친구가 회랑 생선이랑 바다 음식 배 터지게 먹게 해준 데서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게 딱 10년 만이거든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너무 기대돼요. 와, 진짜 10년 만에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들과 또 이렇게 맛집이 많은 부산에 가셨다니 부럽습니다. 부산이 바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구경할 것도 많고 재밌잖아요. 아무쪼록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스트레스 팍팍 푸셨으면 좋겠네요. 1262님, 알바하는 고등학생 딸 데리러 왔어요. 엄마가 임플란트 해야 한다는 말에 알바하고 모은 돈 50만 원을 턱 주더라고요. 금액을 떠나서 그 마음에 뭉클했네요. 앞으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시러 다닐 거예요. 딸 고마워. 엄마가 더 많이 챙기고 사랑할게. 진짜 고등학생 딸이 이렇게 효녀예요? 알바해서 모은 돈 진짜 엄청 힘들게 알바해서 귀하게 느껴질 텐데 이걸 쾌척하시다니. 1262님 진짜 효녀 딸 두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최용준의 갈채, 이도원님 신청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6182님 신청곡 용건의 라떼처럼 듣고요. 저는 2부에 금방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으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선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패닉의 정류장. 패닉은 1995년에 결성된 듀오예요. 솔로 가수를 준비 중이던 이적이 당시에 친분이 있던 김진표에게 샘플곡을 들려주다가 너 같이 할래? 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적의 시원한 보컬과 김진표의 맛깔스런 랩을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올해 4월 20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했고 공연을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패닉의 정류장, 이 노래는 4집 수록곡이에요. 저는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고집을 부리고 다 필요 없다고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 했었지만 그댈 마주쳤을 때 눈물이 흐를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됐네.

밤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배우 박보영, 박진영 주연의 드라마 미지의 서울.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인생을 바꿔 살게 되면서 모두의 삶이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로맨틱 성장 드라마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다정하게 안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이 드라마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앞만 모냥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정신병원에 오게 된 25 두 청춘의 탈출기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정유정의 장편소설 내 심장을 쏴라 중 한 구절입니다. 난 순간과 인생을 맞바꾸려는 게 아니야. 내 시간 속에 나로 존재하는

0: 누웠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1: Just you and me
0: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패닉의 정류장, 라디의 엄마, 데프콘의 아버지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미지의 서울 OST에서 10cm의 노을, 김장훈의 산호라면,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었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언니네 이발관의 순간을 믿어요, 에픽하이의 1분 1초, 주주클럽의 나는 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윤미래의 삶의 향기.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제가 참 좋아하는 뮤지션의 곡 들려드릴게요. Like June의 능소화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없으면 불편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차가 없어서 외출하기가 불편하고, 내 집이 없으면 이사 다니기 번거롭고, 멋진 옷이 없어서 나갈 때마다 고민되고, 생각해보면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갖고 싶은 거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은 아니죠. 살면서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비누 없으면 찝찝하고요. 휴지 없으면 난감하고요. 치약, 칫솔 이런 것들도 떨어지면 참 곤란할 때가 여러 번입니다. 사실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것들은 거창한 집이나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찮게 여기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나를 무리 없이 살게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참에 늘 주위에 있으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물, 누구 떠오르는 얼굴 없으세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조규찬님 그리고 박선주님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소중한 너.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7월 17일입니다. 제헌절 공휴일이에요. 휴일인데 다들 여러분들 뭐 하셨을까요? 금토일 황금 연휴 어제부터 여행 떠난 분들도 꽤나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나셨다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라랜드가 생각이 나셨다면 앞으로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지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도 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본다방이 문을 열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시원한 커피 선물도 나누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드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이금옥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녁에요. 가자미 조림을 할 거거든요. 물을 사와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라디오만 듣고 싶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콩디 하시면서 금옥님 문자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가자미 조림 무가 또 빠지면 섭섭하죠. 근데 무 사러 가기가 너무 귀찮으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674님 아내랑 마트에 갔다가 오늘은 필요한 것만 사자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계산할 때 보니까 카트가 가득이에요. 필요한 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하시면서 2674님 보내주셨어요. 저도 아 과일 요것만 사야지 하고 갔다가 바리바리 싸들고 올 때가 많은데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7002님 요즘 아침마다 운동하려고 알람을 6시에 맞춰 놓습니다. 오우 잘하고 계시네요. 6시 알람 끄고요. 6시 10분 알람 끄고요. 6시 20분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운동은 늘 내일부터 하는 거니까요. 점점점. 그래서 안 하셨다는 거네. 건강을 위해서 한 방에 알람에 깨시면 참 좋을 텐데. 7002님 언제부터 운동을 진짜 시작하실까요? 그런 날이 오면 라라랜드 앞으로 다시 문자 좀 보내주세요. 무릎을 다쳐서 재활 중이라 라디오가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시면서 5317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편안한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여어여 캐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소녀시대의 카라멜 커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콩디, 저는 집에서 알바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도 하게 됐고 재택 알바도 계속 할 수 있게 돼서 요즘 마음이 너무 편해요. 손보라님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출근 예정이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디서든 우리 손보라님 활약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30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사진을 찍었는데 주름이 과할 만큼 선명하게 나오네요. 요즘 카메라 화소가 엄청 좋아져갖고 화소가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제 얼굴은 따라가질 못하니 괜히 원망스러운 날입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게 그나마 다행인지 하시면서 파라나 30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모였는데 대화 주제가 여행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건강검진 얘기래요. 우리 많이 컸네요 하시면서 3268님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라라랜드 앞으로 또 문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집에서 리모컨 찾느라 10분을 헤맸습니다. 늘 두던 자리에 두면 이렇게 10분씩 소요할 일이 없을 텐데 한참 뒤에 보니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화 통화하면서 전화 찾는 일도 다반사. 어디 병원을 가야 하는 거죠? 하시면서 8750님 보내주셨어요. 저도 생각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을 텐데 휴대폰 들고도 엄마 내 휴대폰 어디 갔지? 하면서 찾을 때 있어요. 내 머리가 조금 정리가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금방 잘 찾곤 하는데 우리 3750님도 요즘 생각이 많으신가 보다. 그죠? 이분에게 오늘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62님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하다가 10년쯤 전에 입던 바지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입어봤는데 무릎까지 올라오다가 멈춥니다. 바지야 너는 살이 찌지 않아서 좋겠다 하시면서 7462님 보내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가능하시다면 해보심이 어떨까 싶고요. 우리 7462님에게도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68님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 나가서 건강검진 결과 이야기만 하다가 오셨다는 이분에게도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훈, 이예진 씨가 함께 부릅니다. 우리 사랑 이대로. 그리고 또 듀엣곡이네요. 김현철, 차은주 씨가 함께합니다. 그대니까요.

주말을 낀 공휴일, 별일 없는 일상의 보너스 같은 하루입니다. 지금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라라 가족들의 신청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방. 오늘도 미녀 배달부가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노래를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참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노래도 전해드리고 커피도 나눠드립니다. 좋은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께 성공료 또 드려야죠.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가수 이름과 듣고 싶은 노래만 달랑 적어서 보내주셔도 띄워드립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은요. 임재인님의 이 노래 라라랜드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임재희님이 신청하신 곡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개띠 모임 멤버들과 몸보신으로 장어구이 먹고요. 라디오 들으며 산책하고 있습니다. 콩디. 올 여름 더위는 장어의 힘으로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콩디의 보양식은 뭘까요? 저는 제철 음식 찾아 먹는 게 보양식인 것 같습니다. 노래는 평행선 신청해요 하시면서 정선심님이 문자 주셨고 아내가 대청소를 지시해서 아내분이 왕이구나. 온 가족 바쁘게 움직입니다. 다 끝내면 수육에 냉면 사준대서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아내분의 파워가 상당하십니다. 신나는 노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4710님 보내주셨어요. 2772님 고등학생 시절에 자주 듣던 노래예요. 콩디 요즘 자꾸 생각나서 라라랜드에 신청을 해봅니다. 잭스키스의 기억해 줄래. 2771님도 문자 참여해 주셨고요. 마수정님 아주 심플합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745님 신화의 으쌰으쌰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7379님도 신청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콩디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사 앞두고 버릴 것들을 정리하며 오늘도 함께합니다. 신화는 노래 필요합니다. 신화의 으쌰으쌰. 그래서 신화의 으쌰으쌰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이렇게 두 곡을 여러분들과 감상해 보겠습니다.

백성무님, 처음으로 참여를 해봅니다. 퀵서비스 신청하고 싶어서 로그인 해봅니다. 그러셨어. 라라랜드에서 처음 듣고 좋아하게 된 노래입니다. 유효의 민들레, 우리 백성무님 또 참여해 주셨고, 강원도 찍고 전주 집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콩디, 고속도로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줄타기하며 집으로 갑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싶어요. 5978님 보내주셨어요. 썸머 징글벨 박진영 씨의 노래가 배고픕니다. 행복 파워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진짜 징글징글 덥네요. 그래서 썸머 징글벨을 선택하셨나 봐요. 그리고 꼬르릉님, 원더걸스의 Be My Baby, 캐롤송이 아닌데 들으면 겨울이 온 것 같고 설렙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박진영님의 썸머 징글벨 그리고 원더걸스의 Be My Baby 이렇게 두 곡 묶어봤습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KBS 해피 FM
1: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찾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듣다 보면 시간이 진짜 빨리 흐릅니다. 벌써 1부 끝곡 소개해드려야겠어요.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여름이면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요. 휴가는 아직 멀었는데 점점점. 오수미님이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신청하셨습니다. 노래로라도 우리 다같이 파라다이스를 한번 느껴보죠.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갑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이윤자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본 언니.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이윤자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어떤 자격증이냐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에요. 장기요양 등급 있는 어르신들 댁에 방문을 해서 일상을 케어하는 일인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좀 많아요. 그때마다 라라랜드 잘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만나면 소시적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재미고요. 어르신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저는 적성에도 꼭 맞아서 즐겁습니다. 그래서 소시적에 기타를 잘 치셨다는 한상근 할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더운 날 시원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의 라방 이윤자님의 목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였어요. 우리 한상금 어르신님과 같이 잘 들으셨을까 싶네요. 이 요양보호사라는 일이 좀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하지만 적성에 맞는다 하셨어요. 이 힘든 일인데 적성에 맞는다는 건 정말 귀한 재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인 거고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윤자님 오늘 목소리 잘 들었고요. 사연도 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이윤자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부에도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라라가족 마음속에 숨어있는 노래 한 곡 건져서 라라랜드로 보내주세요. 함께 들으면서 추억 공유하면 얼마나 좋아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좋다.
1: 오해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이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뽀니 언니 힘들어 힘들어 아이라 포땡몬 카드 사러 차 타고 문구점 가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대란이라 구하기 어려워서 차 타고 다른 동네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구할 때까지 돌아다니자고 합니다. 오우 대단한데요. 사야겠다는 의지가. 노래로 응원해 주세요 언니. 소녀시대 힘내 하시면서 2071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신랑이랑 지금 드라이브 하면서 듣고 계시대요. 시원한 노래 필요해요 하셨습니다. 시원한 노래는 뭐든 좋습니다. 이은경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5377님 콩디는 잘 넘어지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반 100살 만에 제대로 넘어져서 무릎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더울 땐 잘 드셔야 합니다. 아픔을 참으며 노래 신청해봅니다. 이지의 응급실. 사진까지 보내셨습니다. 이 나중에 치료 잘하시고 멍도 꽤나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지셨나 보다. 김성철님, 콩디, 저 더위 제대로 먹었나 봐요. 드실 게 없으셔서 더위를 드셨어.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 말입니다. 김수철의 정신 차려 신청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수철님이 노래합니다. 정신 차려.

1780님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퇴사를 하고 요즘 몸 만들기 중입니다. 여름이 확실히 다가오니까 다이어트 몸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회사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된 거라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낮밤도 바뀌고 힘들게 지내다가 이러면 나한테 좋을 게 없다 생각이 확 들어서 셀프 재정비 중입니다. 저는 더 잘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생각 아주 중요합니다. 이승열의 나라. 1780님 신청해 주셨고 여기는 인천이에요. 학교 앞에 분식을 파는 가게입니다. 주 메뉴가 컵 떡볶이인데요.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사드십니다. 저는 지금 고구마를 튀기고 순대를 삶으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노래는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신청해요. 콩디 하셨습니다. 9368님. 어린아이들도 컵떡볶이를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상당히 좋아하죠. 여튼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80님. 신청곡은 하하 스컬의 부산 바캉스입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아빠입니다. 두 돌 아들과 아내 덕분에 매일이 정신이 없지만 이 노래만 들으면 벌써 바닷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 가족과 광안리 바다 보며 시원한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부산 바캉스 신나게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우리 황은희님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틀어주세요. 들으면 막막 설레는 하트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바캉스 이어서 한여름밤의 꿀 만나보시죠.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입니다. 0806님 콩디 나름 푹푹 찌는데요. 이상하게 환희의 노래가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환희도 자신의 목소리가 뜨거운 편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오히려 겨울밤처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환희의 가슴 아파도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다 좋습니다 하시면서 0806님 노크해 주셨고 정윤근님은요 너무 더워요 기분이라도 좋게 SG 워너비의 라라라 신청합니다. 그래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그리고 SG 워너비의 라라라 라라라 이렇게 두 곡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권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Missing You Fly to the Sky 만나볼 거고요. SG 워너비의 랄랄라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 딸 올해 28.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모태솔로. 얘가 어릴 때는 걱정이었다. 혹시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 닮아서 사람 보는 눈 없는데 이상한 눈 만나면 어쩌나? 그래서 딸이 약속만 나가도 누구 만나는데? 친구. 친구 누구? 남자야? 그런 거 없어. 진짜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 25, 26, 27 그리고 내가 결혼한 나이 28살. 아무 일도 없었다. 이젠 약속이 생기기만 해도 오늘 누구 만나? 친구? 또 친구야? 남자친구는? 아유 엄마 아니거든. 괜히 혼자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했다가 또 안심도 했다가 그런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집에 오면 방문부터 잠근다. 그리고 나는 방문의 귀를 가져다 댔다.
1: 아니 진짜로? 아 정말?
0: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온다. 혀도 약간 짧아진 느낌이다. 식사할 때도 휴대폰을 옆에 딱 세워두고
2: 까똑
0: 알림만 울리면 괜히 씩 웃는 딸. 내가 힐끔 쳐다보면 휙 휴대폰을 뒤집는다. 수상하다 수상해. 어? 여자의 촉이 말하거든. 있다. 얘 분명히 있다. 요즘은 얼굴까지 발그레하다. 하지만 반반이다. 확신이 안 선다. 그런데 엊그제 엄마 방학하면 친구들이랑 3박 4일 여행 다녀올게. 친구? 누구? 아니지. 그래 그래 좋겠다. 어디 가는데? 전화 자주 하면 돼. 잘 갔다 와. 응? 친구들? 맞겠지? 맞나? 친구 엄마 번호를 받아나? 아 고민되네 이거. 연애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걱정, 하는 것 같으면 또 하는 대로 걱정. 딸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상상하고 혼자 설레고 혼자 심란하다. 나 혼자 괜히 딸보다 먼저 사위 얼굴을 상상하는 그런 오후다.

오늘 어떤가요? 사연자님은 서연지님이었습니다. 앞서가는 그 마음으로 신청하신 노래 이소라의 청혼 듣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상상의 나래를 아주 편하게 엄청나게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서연지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다양한 이야기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열연을 저희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진짜 따님한테 좋은 반쪽 남자친구가 생기면 생겼다고 좋은 소식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기 씨의 연애시대 그리고 K윌의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두 곡 들어보죠.

0: 저기요.
1: 네? 아,
0: 되게 미인이시네요.
1: 고맙습니다.
0: 혹시 전화번호?
1: 네?
0: 아, 저기 전화번호
1: 크게 말씀하세요.
0: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0: 왜요? 또 무슨 할 말 있어요?
1: 예, 제가 진짜 할 말이 있는데요.
0: 뭔데요? 아,
1: 저기 우리 우리 연
0: 우리 연애하자고요? 우리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285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들어갔다가 과자 사고 음료 사고 라면 사고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들어가신 거 맞으세요? 집에 와보니 아이스크림은 안 샀더라고요. 아, 나 진짜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아, 진짜 정신은 다른 데 두고 가신 거죠? 6431님 아내가 TV 보다가 우리도 캠핑 한번 가볼까 하길래 장비를 찾아보는데 텐트, 의자, 테이블 가격 보고요. 조용히 폰을 내려놨습니다. 캠핑은 역시 남이 하는 거 보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준비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뭐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가격대가 진짜 어마무지합니다. 살짝 놀라셨어. 아내분께서 꼬리를 살짝 감추셨습니다. 6431님 보내주셨어요. 1285님, 6431님 두 분에게 선물 챙겨드리겠고요. 3904님의 사연도 좀 전해드려볼게요. 아내가 갑자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묻길래 긴장해서 한참 쳐다보다가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후, 예뻐졌네 했더니 정답 이러네요. 어휴, 저 살았습니다. 아, 한참 생각하시고 찍었는데 맞았어 맞았어. 390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두 분이 케미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림이 아주 예쁩니다.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강타의 프로포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행복이고 감동입니다. 이상 이보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사랑하기 때문에
11: KBS
8: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덴마크에는 휘게라는 말이 있죠.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을 뜻하는 말로 따뜻한 조명 아래서 차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소박하면서도 안락한 순간의 행복을 이야기해요. 스웨덴에는 라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알맞게 라는 뜻인데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균형과 적당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행복은 늘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손 선풍기의 시원한 바람, 그리고 지금처럼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박해서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It's a beautiful day. 라이트하우스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큰 행복이 아니고요. 둘러보면은 매일이라도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찾아보고 싶은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어떤 음악이 그대 곁에서 그 작은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노래 있으신가요?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Y로 시작해서 6호로 끝나는 그대는 보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론 헐렁하게 여유있게 삶을 즐기는 하루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아서 어제부터 그렇게 실천했더니 시야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셨고요. 5일치로 시작해서 09로 끝나는 그대 주말이네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요. 정말 내가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요. 우리 좀 편안하게 생각하자고요. 리타 클레이스의 I'd rather live while I'm in love. 아트가 펑클의 All I know 두 곡 이어집니다.

음악은요, 시간을 데리고 돌아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과 함께했던 시절에 우리를 소환해서 그때 감정과 이야기들을 다시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음악을 통해 추억의 한 장면 속으로 떠나볼게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4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프린스의 When Doves Cry입니다. 프린스는 노래는 물론이고 작곡과 편곡, 연주까지 직접 해내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낸 아티스트였죠. 이 곡은 프린스의 대표작인 퍼플레인 앨범과 동명의 영화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리드 싱글이었는데요. 이 노래와 영화의 성공으로 프린스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곡은 당시 팝 음악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베이스 연주를 과감히 빼고 완성한 곡으로 유명한데요. 프린스는 곡이 지닌 차갑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들어볼까요? 프린스가 부릅니다. When Doves Cry.

원곡을 찾아 듣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번안곡과 원곡을 비교해서 감상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첫 번째 노래는 배우의 남의 속도 모르고 하고요. 다미아의 트위니스의 빠짐에 당신은 사랑을 몰라요입니다. 다미아는 1920년대 프랑스를 대표했던 샹송 가수죠. 비극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둡고 극적인 감정을 담아 노래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트위니스의 빠짐에 당신은 사랑을 몰라요. 역시 사랑에 상처받은 이의 처절하고도 슬픈 감정을 담아낸 명곡입니다. 이 곡을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배호가 남의 속도 모르고라는 제목으로 번안했는데요. 배호 특유의 깊고 묵직한 바리톤 음색을 통해 원곡이 가진 유럽풍 애수가 한국적인 한과 심파의 정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번안곡인 배호의 남의 속도 모르고 다미아의 트위니스의 빠짐에 당신은 사랑을 몰라요입니다.

번안곡인 배우의 남의 속도 모르고 원곡인 다미아의 뜨는 새빠짐에 당신의 사랑을 몰라요 들어봤고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이번에 감상해 볼 노래는 번안곡 현인의 꿈속의 사랑, 원곡 공추아의 몽중인입니다. 몽중인 이 곡은 1942년 중국 상하이 시대의 영화 장미는 곳곳에 피고의 주제가로 이 영화의 여주인공인 공추아가 직접 불렀습니다. 몽중이는 꿈속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화 내용이 정확하게 전해지진 않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자의 아픈 마음을 노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인이 꿈속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불렀는데요. 원곡의 가녀린 슬픔 대신에 조금 더 경쾌한 탱고풍 리듬에 현인 특유의 독특한 바이브레이션이 더해지면서 당시로서는 꽤 세련되고 이국적인 분위기의 노래가 됐습니다. 현인 가수의 노래 잘 들어보시면 뒷부분은 중국어 가사로 한 소절을 불러줍니다. 자, 먼저 현인의 꿈속의 사랑이고요. 이어서 1942년에 녹음된 조금은 빛바랜 듯한 공추아의 몽중인입니다.

번안곡인 현인의 꿈속의 사랑, 원곡인 공주와의 몽중인 차례대로 듣고 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10대 스타들이 팝시장을 이끌던 시절이 있었어요. 풋풋한 매력과 넘치는 에너지로 사랑을 받았던 두 가수의 노래입니다. 레이프 가레사의 I was made for dancing 하고요. 다비 깁슨의 Shake Your Love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라이프가렛의 I was made for dancing, 다베 깁슨의 Secure Love 듣고 왔습니다. 프란체스코 나폴리는 이름을 들어보면 이탈리아 뮤지션 같지만 독일 뮤지션이에요. 프란체스코 나폴리가 부르는 산타루치아 차오 들으시고요. 이어서 프랑스 출신의 집시 음악 그룹인 치코 앤 더 집시스의 마리나인데요. 마리나는 작은 항구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자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리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노래입니다.

프란세스코 나폴리의 산타루차 차오, 치코인더 집세스의 마리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얼음을 갈아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팥빙수도 좋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휘리릭 말아주는 비빔국수의 매콤한 맛,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음식도 음악도요, 함께 나눈 사람이 있을 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린지 웹스터의 Next to M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건네주셔서 사탕 아저씨라고 불린다는데요. 그 작은 사탕 하나에 위로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결국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다정함인 것 같습니다. 잠깐 건네는 인사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0: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러블리즈의 캔디 젤리 러브 들려드렸습니다. 일명 사탕 아저씨라고 불리는 강서05 버스 기사님 얘긴데요. 기사님께서 탑승한 승객들 한 명 한 명 스카뿅 캔디를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께서 감동을 받아서 릴스를 제작하셨는데 거기에 기사님께 위로를 받은 많은 승객들이 저마다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죠? 인별그램에 네모 탈출 연구소라고 검색하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 보시면서 인류애를 가득가득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작은 사탕 하나지만 되게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매번 승객분들께 하나씩 주겠어요. 그쵸? 근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면서 승객분들께 작은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기사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 예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님께서 이제 내리기 전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건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진짜 너무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진짜 그 작은 한마디에 뭔가 실제로 그날 하루의 기분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모두에게 그럴 수는 없겠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탕 기사님을 한번 따라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스카뿅 캔디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도 뭐 이렇게 따뜻함을 퍼뜨리는 따뜻한 상쾌한 아침이 되고 싶어서요. 스카뿅 캔디 쿠폰 쏘겠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어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우와, 우와, 우와. Yo, uh-huh.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휘성 with me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9868님께서요. 식디 방송에서 차분하게 노래하던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제 노래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FM대행진 제작진 분들께서 방송 전날에 갑자기 노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또 우리 제작진분들도 쉽지 않네요. 한 소절 불러줘. 크크크 이렇게. 어, 가사가 잠깐 생각해. 제가 정말 갑자기 부른 거였어가지고 그 노래를 잘 알지도 못해요. 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뻘쭘하네요. 네. 아니 FM대행진에서도 했는데 상쾌한 아침에서 못할 이유가 없죠. FM대행진에서 한 곡 했으면 상쾌한 아침에서 두 곡 세 곡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빼는 DJ가 아니에요. 뭐 아무튼. 네. 아니 갑자기 노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했는데요. 근데 졌어요. 그게 대결하는 거였는데 MC배 선배님이랑 MC배님께서 100점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83점인가 나왔는데 노래방 기계가 좀 조작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대결을 기약해 보도록 하고요. FM대행진 식식이 분이시군요.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식식이 분들께서도 2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드시면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상쾌한 아침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FM대행진까지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9868님. 3213님께서는요, 여름 휴가랑 생일 겸 아내랑 동해로 여행 왔는데요. 운전도 아내가 해주고 낚시도 허락해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셨군요. 와, 근데 진짜 이게 완전 풀 코스로 우리 아내분께서 운전도 해주시고, 동해까지 어디 왠지 서울 분이실 것 같은데 동해까지 운전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운전도 해주시고 낚시도 허락해주시고 행복한 생일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3213님 노래 띄워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 아틀란티스 소녀 보아 공중정원.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0위는 악뮤의 어사 널사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로 시작해볼게요. 임팩트 있는 제목만큼

18위 방탄소년단의 온인데요. 첫 무대를 미국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선보였는데 여기서 공연한 가수는 폴 매카트니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역시 글로벌 스타다운 행보죠.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4위는 오즈의 파랗게가 차지했습니다. 상하 가족분들, 아이돌 오즈의 댄스 실력이 궁금하시다면 이 무대 꼭 영상으로 찾아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1위는 지코의 아무 노래입니다. 챌린지라는 형식을 처음 도입한, 그래서 현재 많은 가수분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 노래죠.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요새 이런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1336님께서요. 둘째가 태어나 육아용품들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많네요. 아이들이 달달하게 자고 있는 사이 얼른 중고거래하러 갑니다. 오, 일단 둘째 출산 축하드리고요. 1336님. 그 제가 안 그래도 저희 그 박철규 아나운서가 아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애들이 워낙 금방 쑥쑥 크니까 옷이랑 뭐 육아용품 뭐 장난감 이런 건 다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고거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저번에 집에 한번 놀러 갔을 때 애기 옷을 사가지고 갔는데 또 옷을 사면서도 이게 좀 큰 사이즈를 사야 되나? 얘네가 오래 입지를 못하니까 또 지금 딱 맞는 사이즈를 사야 되나 이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기들은 워낙 쑥쑥 크니까요. 이 중고 거래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당근 땡땡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중고 거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오시고요. 1336님 아이들 깨기 전에 후딱 다녀오세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딘딘의 노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오셨고요. 강정우님께서요. 어제 저녁에 채소 볶음밥을 해먹었는데 채소랑 밥에 간을 하나도 안 했더니 결과물이 그냥 완전 싱겁더라고요. 당연하죠, 정우님. 그래서 케첩을 뿌려 먹어봤더니 시큼하고 맛이 별로라서 다시 돈가스 소스를 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먹을만 하더라고요. 꿀팁 공유해드립니다. 아유, 꿀팁 맞아요? 아유, 뭐, 아니, 너무 귀여우시다. 꿀팁 공유해드립니다. 하시면서, 이거, 조금 힘든데? 채소 볶음밥이라는 그 이름부터 조금 이상해요. 채소 볶음밥 맛 없을 것 같은데 간을 아예 안 하고 밥이랑 볶으면 당연히 맛이 없죠, 정우님. 제가 꿀팁 드릴게요. 굴소스 드세요, 굴소스. 굴소스가 정말 만능입니다. 예. 계란도 하나 톡 까서 넣으시고 맛있게 잘 만들어 드세요, 정우님. 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주얼리, 네가 참 좋아.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어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월요일에 배웠던 노래 다시 복습해볼까요?

팝스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오늘 음악 속에 이 그루브를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어 문장 생각해 보세요.

번째,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난 다시 내 페이스를 찾죠. 세 번째,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션 문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일지 예상해 보셨나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앰버 마크의 Mixer이라는 곡을 들어볼 건데요. 2019년에 발매된 곡입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이 그루브의 마음껏 몸을 맡겨도 괜찮다 싶으실 겁니다. Gonna get in your mind one fine day. 이 소절 해석하실 수 있나요? Gonna get in your mind one fine day. 아, 언젠가 내가 당신 마음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중에 끝부분에 들렸던 one fine day라는 게요. 언젠가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어느 멋진 날에 라고도 가능한 표현입니다. I'm gonna get in your mind one fine day. 나는 언젠가 당신 마음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gonna figure you out one fine day. 이어지는 소절 속에서 찾아야 되는 미션 문장 들으셨죠? Gonna figure you out. 이 부분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One fine day가 반복적으로 들렸으니까. Gonna figure you out one fine day. 언젠가 내가 당신을 figure you out. 이해하게 될 거다라는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특히 figure someone out라고 하면 누군가를 이해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Dear Lord, maybe I should stay away, stay away 라는 가사도 들렸는데요. 주여, 어쩌면 제가 I should stay away,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라고 한 거고 Little lost, little bound, blind with temptation 이 문장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약간 길을 잃은 거예요. Little lost. 그 다음, little boun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얽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감정적으로. blind with tempta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유혹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린 상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I'm a little lost, a little bound, and blind with temptation. 이처럼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난 다시 내 페이스를 찾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흥이 나는 부분이었죠. Tell me something. 아, 솔직히 말해봐요. 이런 말이 필요할 때 Tell me something. 뭔가를 나에게 말해. 이렇게 직역 버전 아니고 솔직히 말해봐. 자, 한번 말해봐. 이런 느낌으로 Tell me something. Do I make you feel the way that I do? 라는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Do I make you feel the way that I do? 나처럼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끼나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 문장이었어요. 특히 the way that I do 라는 부분만 해석을 해보면 나처럼 내가 하는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I've been uptight. 자, 이 중에 uptight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U-P-T-I-G-H-T 라고 해서 긴장을 하거나 혹은 예민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죠. I've been uptight. 나는 긴장했죠. 예민했죠. You got me right. 근데 당신이 어떻게 했대요? You got me right. 나를 괜찮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 기분을 괜찮게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I'm back into my groove 라는 소절도 들렸어요. 바로 이 부분이 나는 다시 내 페이스를 찾죠가 되겠습니다. I'm back into my groove. 나는 다시 내 리듬을 찾죠.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나는 다시 내 흐름을 찾죠. 이처럼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Keep me bumping, give me something that I could get used to 라는 소절도 기억나시죠? 이 중에 bumping의 bump는 기본적으로는 어딘가에 부딪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테지만 지금 이 노래의 상황 속에서는 비트에 몸이 움직이는 상황인 거예요. 리듬을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Keep me bumping, give me something that I could get used to. 내가 익숙해질 만한 뭔가를 달라. 그러면서 Keep me bumping, 나를 계속 리듬 타게 해줘라 라고 해석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I'm on fire. 나는 지금 불타고 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거죠. I'm on fire. 예. 그러면서 Gotta keep me lit all night, all night 까지 들렸는데요. Gotta keep me lit 이 중에서 lit라는 게 L-I-T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슬랭으로 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나거나 들뜬, 좋은이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밤새 이 기분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죠. I'm on fire, gotta keep me lit all night, all night.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거 찾아보세요.

네, 이번에는 every night club lights touch your face 라고 뭔가 단어들을 툭툭툭 던져줬어요. 매일 밤 club lights, 클럽 불빛, touch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만진다 라는 정도인데 every night, 매일 밤 클럽 불빛 아래에서 당신의 얼굴을 만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very night I try to find out what's on your brain.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션 문장 찾아내야 되는 거죠. What's on your brain? 이라고 해서 매일 밤 알아내려고 하는데 What's on your brain? 당신이 무슨 생각 중인지를 알아내려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Dear Mama, 엄마, help me know just what to say 라고 했어요. 어떤 뜻인가요? Help me know just what to say. 무슨 말을 할지 알게끔 도와달라라는 해석이 되겠죠. 엄마, 무슨 말을 할지 알게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문장이었고 Cause I don't wanna be blind with temptation. 유혹에 눈이 멀고 싶진 않으니까요 라고 이유까지 밝혀줬습니다. 너무도 상대에게 강하게 끌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멈춰지지가 않는 그런 감정 상태인 것 같네요. 그럼 이 곡 들어볼게요. Amber Markey의 Mixer.

0: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라는 가사를 특히 어떤 구를 활용을 했죠? 그죠? Figure someone out 라는 구조를 활용을 했습니다. I'm gonna figure you out.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I'm gonna figure you out. I'll figure out who you really are. 이렇게 전달하셔도 가능하겠고 I'll get to know you better. 좀 더 쉬운 표현도 소개해 드립니다. I'll get to know you better. 두 번째, 난 다시 내 페이스를 찾죠. I'm back into my groove. 기억나시죠? I'm back into my groove. I'm starting to feel like myself again. 네, 이처럼 feel like myself라는 구를 잘 활용하실 수도 있겠어요. I'm starting to feel like myself again. 세 번째,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What's on your brain? What's on your brain? 네, what's on your mind? 이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what's on your brain?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네, 좀 더 익숙한 표현도 있겠죠.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I'm gonna figure you out. I'm gonna figure you out. I'm gonna figure you out. 두 번째, 난 다시 페이스를 찾죠. I'm back into my groove. I'm back into my groove. I'm back into my groove. 세 번째,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What's on your brain? What's on your brain? What's on your brain? 네, 이렇게 짤막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문장들이었어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은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나님 선정 이어듣기 국룰 짝꿍 노래들을 들려드립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894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남친 따라 페스티벌에 갔다가 알게 된 가수들이 있어요. 바로 한로루와 더 로즈. 저 원래 지독한 집순이의 내향인이라 사람 많은 곳, 특히 공연장 완전 싫어하는데 한로루와 더 로즈에 홀딱 반해서 이분들 나오는 페스티벌 찾아다니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햄 언니한테도 공유해봐요. 한로로 너와 나 더로즈 쏘리 신청합니다. 오, 한로로는 뭐 워낙 요즘에 굉장히 핫하신 분이고 인기가 많은 분이니까 알고 있었는데 더 로즈라는 분은 또 처음 알게 되네요. 우리 5894님 덕분에 저도 한로로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묘하게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의 가수를 알게 되니까 좋네요. 5894님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5894님의 짝꿍 노래 소개해드릴게요. 입니다. 할로로 너와 나 더로즈 쏘리.

이어 들으면 더 좋은 노래 꿍스꿍스 이보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라떼는 말이죠. 잘나가는 기획사 가수들이 모여서 기획사만의 노래를 발매하는 게 힙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특히 SM타운의 2004년 노래 핫메일을 좋아했는데요. 서현진, 블랙비트, 동방신기, 보아, 강타, 풀투, 천상지 등등 당시 인기쟁이들이 다 참여했다고요. 아! 그리고 YG 패밀리의 멋쟁이 신사도 빼놓을 수 없죠. 원타임, 진우션, 마스타우 그리고 어린 지드래곤 씨가 함께 했답니다. 그 너무 라떼인가요? 크크크. 그래도 유원님은 다 알죠? 알긴 알아요. 제가 2004년 때는 8살이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기는 압니다. 들어는 봤고요.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아, 근데 그리고 제가 요즘에도 최근에는 하이브 걸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내기도 하고 SM에서도 그 걸그룹들 모여가지고 막 노래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만큼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노래 내는 거 진짜 힙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획사의 소속사의 색깔도 잘 보이고 뭔가 그룹에서 빠져나와서 뭔가 색다른 그런 가수들의 매력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거 좀 많이 콜라보 같은 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보라님의 짝꿍송 들으시면서 이때 감성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힙한 감성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SM타운의 핫메일 그리고 YG 패밀리 멋쟁이 신사

SM타운 핫메일 YG 패밀리의 멋쟁이 신사 듣고 오셨습니다. 꿍스꿍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릴게요.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최준호님 요새 피곤한 일이 많아서인지 밥 먹다 혀를 깨무는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당분간은 말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헉, 아이고 아 그때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는 이제 볼살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볼을 그렇게 씹어요 여러분. 하,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혓바늘이 나거나 아니면 볼을 씹거나 그 입안에 알보뿅이라는 그거를 많이 발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고통을 주지 않고 연고 같은 게 나왔더라고요. 고통을 주지 않고 바를 수 있는 연고. 그래서 우리 준호님께서도 약국 가셔서 말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참지 마시고 네, 얼른 상처가 났다면 그 연고를 사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자기 전에 바르고 일어나면은 금방 낫더라고요. 네, 준호님 아프셨겠지만 말 줄이기 대신에 얼른 약국 가시고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슈거 러쉬 라이드.

주말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나는 물에 뜨지 못하는 맥주병이다. 근데 또 물에서 노는 건 좋아해서 바다에 가면 늘 튜브를 끼고 놀았다. 이대로는 너무 아쉬워서 수영 강습을 신청했다. 공립 수영장을 등록하고 싶었는데 워낙 피켓팅이라 그냥 쿨하게 사설 수영장으로 등록했다. 돈은 더 들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되니까. 첫 수업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15명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데 운동신경이 워낙 없다 보니 코로, 입으로 물이 마구마구 들어갔다. 다른 분들은 술술 잘 따라하는데 나만 꼬르륵 가라앉기일 수였다. 거의 울면서 3주 정도 다닌 결과 이제 간신히 호흡을 하게 됐다. 수영은 많이 연습할수록 실력이 느는 법이니까 오늘은 수영장에서 개인 연습! 하드 모드에 돌입할 거다.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내년 여름 휴가 땐 키필코 바다 수영을 해봐야지.

방탄소년단 스윔 띄워드렸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9927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수영 못해요, 여러분. 수영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9927님 사연을 또 이렇게 보니까 왠지 수영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근데 좀 무섭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바다에서 바다에 물에 빠져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수영을 하려면은 얼굴을 일단 물 안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겠어요. 네. 근데 또 수영장 가거나 아니면 놀러 가면은 물 자체를 무서워하진 않아가지고 저도 튜브랑 같이 노는 편인데 가끔 이제 튜브를 못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참 아쉽고 저는 그래서 근데 키가 크니까 그냥 저벅저벅 걸어 다녀요.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둥둥 떠다니거나 아니면 앉아 있거나 그런 편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수영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9927님께는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의 주말은 어떤 얘기들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제니의 You and Me.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쇼리 실라!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요. 소유, 프란시스가 함께 부른 방콕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집은 교통정보입니다. 밤새 내리던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조금 전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 전역에도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전구간과 증산교 하부도로 또 행주 1교 하부도로 모두 수위 상승으로 인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사고가 있던 한강대교부터 3, 4차로 막고 전도사고 처리 중인 반포대교 쪽으로 꽉 막혀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 부근 3, 4차로에서 배수로 정비작업하면서 시흥 나드목부터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산에서 판교 쪽 도리분기점 부근 4차로와 서해안선 서울 방향 광명역 2, 3차로 등 곳곳이 빗길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전방주시와 감속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빈 가슴 애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중에서. 7월 18일 토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꾸 생각나는 우아조이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우리의 아침 일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휴일이라 만족도가 꽤 큰 토요일 아침일 것 같은데요. 여유롭게 같이 해주세요. 물론 휴일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들에겐 평소보다 더 큰 응원, 파이팅 보냅니다. 토요일 1부 그때 뭐 들었어? 에서 여러분의 추억 속 음악 같이 들어보고요. 2부 우리 유니버스에서는 잠시 다른 공간 다녀올게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뭐 들었어? 오늘은 유미경님 선곡입니다. 47년지기 고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자 하면서 조용한 카페를 찾았답니다. 학창시절 남자 교생 선생님을 놓고 서로 내가 먼저라며 질투하던 철없던 추억들, 수학여행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노래하며 지새우던 젊음 가득했던 긴 밤, 정성 가득한 손편지를 주고받던 우리네 마음까지.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세월 참 많이 흘렀다 탄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의 우정만은 쭉 계속되겠죠? 얘들아, 건강 잘 챙기고 또 보자꾸나. 우리 모두가 좋아하며 즐겨 듣던 노래들 선곡해봅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47년 전에 서로를 기억하고 또 오랜 기간 이어온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니 아주 보석 같은 시간이었겠습니다. 근데요, 말씀 주신 여러 추억 중에 교생 선생님 일화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는 한 번도 남자 교생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아쉬워라. 근데 또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 편이라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왜 너 그걸 기억 못해?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 강산이 네 번도 더 바뀐 세월 동안 곁을 지켜온 우정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깊고 또 견고해지겠어요. 그 찬란했던 청춘 한가운데 계신다 생각하고 들어보시겠어요? 유미경님의 학창시절 추억이 담긴 노래들입니다. 박인희의 모닥불, 어니언스의 편지,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

그때 뭐 들었어? 유미경님 선곡으로 박인희의 모닥불, 어니언스의 편지,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유미경님에게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때 뭐 들었어? 꼬꼬마 시절, 학창 시절, 청춘 시절에 들었던 음악들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그때 뭐 들었어?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방송 중에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뽑힌 분들에겐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세 곡 이상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렉스톤의 Breathe Again, 안직환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2627님, 출근 시간에만 들어오다가 주말에 들으니 무척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주셨네요. 저도요. 주말은 코너도 살짝 달라서 다른 느낌의 우아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여유 있게 즐겨주세요. 박중배님, 새싹 출첵합니다. 라디오를 듣기만 하다가 처음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물론 얼굴도 이쁘시고요. 보이는 라디오가 고화질이 아닌 게 어찌나 다행인지 반갑습니다. 아, 성함을 보니까요. 만약에 저희 연배 비슷하면 친구들이 중배야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졌더냐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주 반갑습니다. 0806님,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격증 준비를 하던 아내, 새 출발을 꿈꾸던 아내가 자격증 시험으로 많이 어려웠는지 마음처럼 안 된다며 풀이 죽었습니다. 도전한 용기만으로도 충분히 멋지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참 세상사 어디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다만 무엇인가 행하는 것은 반드시 자국을 남기고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결국은 긴 시간을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계속 도전하시든 또 혹은 다른 길을 모색하시든 저도 응원 드린다고 꼭 전해주세요. 이영선님, 회사에 신입이 왔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혼자 한 달째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간 모은 정보로는 마르고 여리여리한 스타일이 이상형이라 해서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살 빼려고 걸어서 회사 갔는데요. 땀이 너무 나요. 그래서 고민이네요.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천천히 걸으면 땀은 안 나겠죠. 근데 살이 덜 빠지려나요? 경화 언니의 조언이 필요해요. 저 꼭 살 빠져서 신입한테 고백해보고 싶어요. 아직 솔로더라고요. 제가 살만 빼면 괜찮은 얼굴이거든요. 아우, 이렇게 귀여운 사연을 주셨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귀엽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감히 무슨 사랑 조언을 할 만한 깜냥은 안 되고요.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사랑에 빠질 때 생각보다 이렇게 꼭 이상형과 빠지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신입분이 뭐 마르고 여리여리한 스타일이 이상형이라고 하지만 이영선님만의 어떤 매력이 있겠고 그 매력이 어필이 되면 충분히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 근데 뭐 이렇게 노력하고 또 적극적인 성격이면요. 먼저 인사하고 손 내미는 어떤 다정함이 이영서님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귀여움이. 그래서 뭐 어떤 행동을 하실지는 고백을 하실지 뭐 어떨지는 결국 이영서님 마음에 달려있겠지만 저는 달콤한 로맨스로 결실을 맺기를 일단 응원드립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7072님 신청곡 듣고요. 9478님이 신청하신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그리고 6249님 신청곡이에요. 쿨의 맥주와 땅콩까지 함께 듣죠.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쿨의 맥주와 땅콩 들으셨습니다. 오준식님, 완숙 토마토 땄는데요. 제 모습이 어땠냐 하면요. 긴 팔티, 긴 바지, 모자, 마스크, 장갑, 팔토시, 반 장화에 옷에는 모기 때문에 퇴치제 미리 잔뜩 뿌리고 작업했어요.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가 지옥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덕분에 요즘에 그 풍미 뛰어난 완숙 토마토를 저희는 먹을 수 있지만 아우, 이렇게 오준식님은 지옥을 가셔야 하는 거라면 이거 어떡하나요? 여름 동안 또 내내 이렇게 작업하실 텐데 그 고된 작업이 천국으로 꼭 보답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해요, 오준식님. 박현지님, 가을 되면 해외 파견 근무 1, 2년 나가는데 그동안 국내 아름다운 곳 구경 많이 다녀야겠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와, 1, 2년이라니. 저는 미리부터 우아주 계속 함께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걱정이 됩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또 계획하신 대로 국내 여행도 하시면서 소식 계속 전해주세요. 이도원님, 봉사활동 다니려고 내년에 헤어미용사 자격증 딸 예정입니다. 봉사하시려고요? 오, 그 의미 있는 도전 저도 응원합니다. 2159님 신청곡이에요.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 이어서 5659님 신청곡이에요. 스위스로우 유.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쏘르실라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꾹꾹으로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지금도 수도권과 경기, 강원과 충남권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이고요. 하천변을 지나는 도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능곡사구리에서 행주 나드목 구간 행신로가 도로 침수로 전면 통제가 막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도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성동에서 마장램프 구간의 전면 통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잠실쪽 올림픽대로는 반포대교 부근 3, 4차로에서 4시간째 전도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제일수단선 구리에서 판교 쪽 서안남 분기점 1, 2, 3차로도 1시간 가까이 사고로 막혀 있어서 뒤로는 서안남 일대 2km 구간 정체 극심합니다. 많은 비로 인해 사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감속 운행 부탁드립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이본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9: little thing, day, 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0: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12: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해리가 마법 주문을 외쳤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우리 유니버스.

다음 볼일까지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다.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기엔 불가능한 날씨. 잠깐이라도 어디라도 들어가자 생각하면서 근처 카페를 기웃거리는데 하필 점심시간이 걸려서 그런가 모든 카페가 바글바글. 하지만 지금은 가릴 때가 아니다. 바깥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들어가야 한다. 카페 문을 열고 빠르게 실내를 살펴본다. 비어있는 테이블을 간신히 발견하고 카페에 들어간다. 일단 가방을 내려놓고 주문을 하려는데 포숙이 앞에 직원은 정신없이 몰려드는 주문에 이미 넋이 나간 듯한 표정. 반납한 쟁반들도 쌓여있고 대충 보니 받아놓은 주문표만 여러 장이다. 아이스 음료 한 잔을 주문하고 진동벨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는다. 공간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말소리에 나 역시 넋이 나가기 직전 얼른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진동벨이 울려 이어폰을 빼고 음료수를 받아오는데 그 짧은 사이에 저쪽 테이블에선 우하하 웃음소리가, 이쪽 테이블에선 요란한 박수소리가 들린다. 얼른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고 공공장소 속 나만의 세계를 찾는다. 그렇게 핸드폰도 보고 일정도 정리하다 보니 술술 나가도 될 시간. 이어폰을 빼고 보니 어느새 사람이 빠져서 휑한 카페. 가방을 정리하고 빈 잔을 쟁반에 올려 카운터에 반납하려는데 아까의 그 직원이 카운터에 팔 하나를 쭉 앞으로 뻗고 그 팔에 얼굴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다. 고단한 직원의 휴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쟁반을 조용히 내려놓고 카페를 나온다. 카페 문을 열자마자 끼쳐오는 무더위에 멈칫한다.

우리 유니버스, 오늘은 잠시 카페에 다녀왔어요. 카페가 혼자서 차 한 잔 앞에 두고 사색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대엔 왁자지껄한 공간이라서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죠. 주말에 카페에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타이밍 잘 맞추시길요. 오늘 우리 유니버스에서 들은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실리,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그리고 로빈 피크의 모닝 선, 스테이시 켄트의 비비디 바비디 부였습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현의 내 거 중에 최고 299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4007님이 모델을 꿈꾸는 아들 정우의 엄마입니다. 우리 집 막둥이 정우는 거울 앞에서 포즈를 연습하고 음악만 나오면 자신만의 런웨이를 걷는 아이입니다. 엄마, 언젠가는 큰 무대에 설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아이였는데 그 꿈을 향한 첫 번째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얼마 전 정우가 모델 선발 대회 본선에 진출했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와, 저도 응원 드립니다. 참 모델도 그렇고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직업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보고 동경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오디션 프로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 프로가 단순히 그 완성되어진 우리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만이 아니라 그 과정으로 가는 그 진안하고 어려운 길을 사실 보여주잖아요. 그 안에서 노력하는 그 모습, 청춘들 그 모습이 감동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모습으로 가기까지가 쉽지 않죠. 아마 정우 아드님, 그 막내 아드님 정우 군도 지금 열심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노력의 결실 꼭 얻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응원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4810님, 저희 집은 아파트 3층인데 매년 이맘때쯤 이벤트처럼 꼭 진해가 한두 마리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까지 생각하게 되네요. 아, 저도 이 각종 벌레, 곤충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벤트라는 말도 꺼내기가 두렵네요. 이게 유입되는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싶은데요. 그런 게 생겼다면 이건 전문적인 어떤 업체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럼 공유를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철님 신청곡 함께 듣죠. 한석규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의 8월의 크리스마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보이스의 너만의 천사가 되어 였습니다. 6253님, 고양시 지축동 사는 최은경입니다. 술 안 마시기 도전 중이었는데 또 깨버렸어요. 너무 피곤해요 하셨네요. 술을 안 마시는 어떤 도전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너무 많이 마셔서? 아니면은 아무래도 다이어트 포함? 뭐 크게 보면 건강이 목적이셨을까요? 조금만 더 독하게 마음을 먹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드셨던 게 아니라 뭐 주변 사람들과 많이 드셨다라고 하면 사실 주변의 도움도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자리가 있을 때 조금은 아주 강인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그간 많이 즐기셨다면 그 길을 조금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목적을 지금 갖고 도전하신다면 응원 드립니다. 6253님. 3861님. 고2 딸이 남친이 생겼다고 하네요. 이거 축하할 일인가요? 어떤가요? 우아주 가족 여러분.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떤 생각이실지 궁금한데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면 뭐 가장 좋긴 하겠는데 야 이게 부모님 입장에선 자녀가 한창 공부하는 시기라 당연히 여러모로 우려가 되시겠죠. 대화를 잘 나누셔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럴 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경험담도 중요하죠.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하나요? 두리안이에요. I'm still loving you.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엘라 핏제럴드 루이 암스트롱의 칙투칙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하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경기 포천 지역으로 새롭게 호우경보가 발령됐고요. 강원 화천과 홍천 등의 강수도 여전합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감속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화도 부근으로 2km 구간 나들이 정체가 시작됐고요. 중앙선 춘천 방향 공근 터널 부근 1차로는 사고로 중부선 남이 방향은 일죽 부근 2차로가 도로 장애물로 차단되면서 뒤로 서행하며 지납니다. 또 제1경인선 성남 쪽 능해 3차로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한강과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난 하천변의 도로가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전구간과 금포로 행주 1교 하부도로 등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말에 집에 있으면 창문을 꼭꼭 닫아놔도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집으로 솔솔 들어오죠. 어느 집에선가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냄새도 나고 고소하게 파전 부치는 냄새가 풍기며 우리도 부침개나 부쳐먹을까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애호박이랑 양파, 부추를 꺼내게 돼요.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는 재미도 이런 주말의 즐거움 중에 하나죠. 오이 송송 썰어서 후루룩 비빔국수 만들어도 좋고요. 지글지글 고소한 감자전이나 김치전도 좋고요. 떡국떡으로 만드는 떡볶이도 입맛 땡기는데요. 지금부터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 식재료 쭉 살펴보면서 뭘 만들어 먹어볼까? 즐거운 상상으로 이 아침 함께 하시죠.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